0: 뷰르쿠 나와르 님바
1: 양주 추치트바
0: 셰치 일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제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예 공감사 단다 양대 저희도 뒤지 생각 속에 되니 남은 이제 중년한도 피야 뒤 최저 지른 게 미리 양이 시비를 제들이 말이 제가 조금 더 왔으니 딩디 미리 양이 내잖아니나 남은 이제 중년한도 진진 파만이라 되베 루시에 같이 그릴 수 있는 게 도시 조병원에 세네 요시오 단다 센시어디나 도저시라네 단나외 참스젠키 파만이 시베 송제들이 第三天都一样那么很接触也那么多呀我说军都来年三万位旁边老子西北三句西年不去输赢别年年都做别过年

파마니 뷰에 따도 미 강자시 이롱 티라 통중타 남이 티네 체미롱 와 이럽 귀셔기 넘줄 토네 딜람 삼보 균종 치급에 랍자연 주마마세 미티나 지메고바타 람티라 조메고바 메시베 담비티 양네 양도 送能给人

페이지에 군다 친요로도 송와다 되네. 미남기 정지 삼바양 체제 좋아타. 캐디 정이 2000년 자타. 톱코사. 주변조 소라 포구 참자 셔나야. 접도 최디. 편주와라 삼시다. 진조 지교타지. 귀신아 소유지 탑주 집에 능주 망도. 미타 미와르기 지와라. 쇼킹해봐 소시.

타자가니 초 레로 탐제 좀지 수신 초 선보 니마 따와 따와타 레로 선보 세르세보 따와 망부 예베 친제 예유 니네 남야 따라 심제 마노로 남야 따라 후제 마경

미소 이 갸졸라 나조 강투 수다 조나야 응응규리나 참지 대마타 시가 상신 쇠금 치워르지 나조니 디지지 추에 미부 추지 인베 타네 르다 마디안 바라 군다 튠베 사지 메나 텐조 로라니 베나 미티라 레메고 바타 람티라 조메고 바라니 Siena Samshi Chena Ranglo Tsinjo Tungya Sirwa Tabyu Menga Sergi Jumitabu Diri La Lobchung Nyamnien Tongta Hemba Lakto Chi

0: 도소 콘덴게 레지아 겐트 넴보크와다 니저 쇼진 조스 동와 소제 텐레지아 쇼제 럼보라 근데 동와 요바담 데니 사다 텐레당 존제 텐레 꾀디셰바 도서 몸비 데카당 신레 리네 요고당 컴소 존컴소 레차 체리 네베 제시디 니저당 텐콘제 레차디 페지제 레차르 제주인시 제유 존제 롱아이리 산시지 비세토위 페지라 펜데 흥사데 보토바당 텐콘낭비 반조 쇼제디 페지 가체 용제수 쇼제기 민베조 카사즈유라 리 쳔보투기 민베조와 당 셰더 민베카 녜자주 셰차즈니 샤시테비 뉘지 디조지춘 동와 동셰지 산뉘용와 샤제당 뉘지말라 사바조니 젠테만비 롱숑 솔롱 손조 당 텐셰 몽더 동제 근데 당디 니동 선제로라 텐제 미 자봉트 제마 동셰 삼자 선바 샤제당 텐레 데이터 용기 텐제런 통 고 동셰 동레 가와 샤제 제춘 나레 춘용니 띵서다 당디 제가 사바 용화샤지 컴페롱 제당 모지롱 제 대쇼롱 제 제기 몽초 주숑라 슈네자디 마무제 조이비체 제체 메바 토르 동진 바리 롱아첸제 창괴 종합비린 배종지 땅 중앙기 제위 야카제 덴자 송요가 제당 중칸 덴자 송요 타지 탱콩 송조 덴제 뇌지 좀미 덴제 제기 타지 녜네라 제투디 덴린당 배지 중칸 타송 도체 동화지 된체 제르 된초 헤메강 근데 당디 중화 머리 진토 조반 조바당 비체 토위 폐지라 근데 제지 띵서의 동화 몽초레주 뇽캉 송숑 타송 도데당 타송 사텐의 동화 제라 조르미디 슝 렌제 이바리에 베롱쇼 종 모모서용기 조시 까마체 된지 나주 시진핑기 드러사베 종규 최초 냄비 현수 른로기 공반 제트의 샤지 타총 시디 땡케 니라 저송 냄보당 송쇼니 타지더 터바샤제당 용답이 서숑신데 다원조바당 라린다니 된체제라 미바당 사퇴제이토 도슈지더샤제 야카페제제 전용라 샹대시위트 예지사바자니 배종지 자용당 뒤지더 신수르르기 대러진 예지찬니 응엔지용위티 타쥐롱제제 페지용터바라 응엘샤제인시죄여 종제롱아이노 배종지 최대 신로레당 뉴지정마 리네 여고 벨로소리당 베멜레리 타송 총대지 송대레리지 시신당 도체 당제당 종즈반조당 마인반조 진양퇴레 니소사바수 사다퇴레당 종제퇴레 흥바께디시디 덴데 딘디기 사퇴반조제 비제토위 폐제제 롱샤당 덤비에 데러젠제 퇴레마런주제당 자가제 타총사덴당 타총다지 몽슈제슴제 샤쉐기 베텐크 젠텅강 산두시디 Tongju den la sashi tenpi meja je ta chong nishu yo gi zhuta xa ji. Rinne yo go li ri peji hata tong di. Chechu den la zhe xuan xin peka lepi yo go lam ti meota tenpa xe di. Ni tong sanje lo ri le go. Rinne to den ke tam yo go to den ke yizhi cha ni zhenta pa xa jin ba ri.
1: Nagalekong de bebe ne tsa, yuren maushu jie ci simnyan jian cengkong te sada benhe, yuren tsoma ki, amin tsuku te, ari yin tatu maushu ji la dongde dongyo chi, di miin he, maushu di to ke, yuren la ranzin xaxu bewe, gondun cunzin deni di yin si ju yu, ari shu ni dun di te, kilin si me ba shi, ari zhoyan maushu bu he ci simnyan, nyan di per, ari ma ki congli zi zin ya dong ni shi zang a he, zhenlam la, yudu dong zi ba ma si, Guadong shi per, zesong mizhi hui, zizin zhu ke, nge shu nipa shu de ju yu qi ju yu pa shi. Yuren jie xinti bu chang, ala ge qi nian tira, ranzin jie xia shu gong rong jing yin chuo. Tsoma la, di ma nye te, cha ta ju pi, lian cha lo ji yin xi ju yu pa shi. Yuren Islam ji zu qi, ya kap din cha tu, xinti si ji yu lian kong ke zhu xie nian tira. Tab shu yong qi, man tam chan ju shi pa tin te. Yuren tong, ari yin ji zhimu qi, nong ten ong tong bu di yin pi. Yeren qi, ari tong yis ra qi, sa ke qi, nguwa gong ta shu qi, ten zhe la, do shi zawa nyan ni, dong ten ju ma si qi, ju yu ba shi. Ari zong tong teru pi, shi qi sim qi, yeren ba qi,

0: 샹조 그들로 입에 메스테
1: 칠레 입에요
0: 그걸로 입는 그들을 배워요
2: 主播能把跟康总搭档的中央农车雷空别给陈浪一弄完一百来一百零千的动地车里俺的听着做胸包我们赢主播能把点点点点个零千弄俺切磋了老板将要给两笔三弄给拉姆一笔在了年末的扎着协议俺的你俺全部不没些年利用的今年也帮着

0: 초규로
1: 링제 계산 예외 중
2: 야 그럼 롱촌 니콘 포켓 천원지 모델 렌센 네 좀 공리 차지 샘바라 가스케
3: 현재 대령 안설라요 네 레콘히 린드 공리 차지 제발 렌센디 난종 지송웨 세바신다 가시오 대령야 모두 제나 블렌젤라 계산 된종 제자팔 겐 도규 응앙 게레 러기 제제 난회 계사 종히 던더와 고티 나부지 년도 비주힌 자매 튀을 흘러 응앙 세나와 가스시오

가리 초롱어 삼겨 공토라 아 공토라 항아 모여둘라 차리성 차리스 능요 문고 직삼채 문탕 참이 여제나 여제나 니 차파 보여 갈바야 갈바야 탐치 때여 야둘라 야둘 자마 보공아 송다다 송다다 르동 뚝돌 혀다다 안혀다다 롱삼겨 잠치 다다아티나다 강아 개장 흰세티 자르 초장 열레티 열레티 빠르 코나 로세티

야. 다대성은 승진 창보제 다른 대의 모습을 전화부 왕신 아지미 전화부 왕신 앞에는 먹간지 탐지 제주제 요시 탐지 봉배 초티마시 파주 롱배간 전화부 왕왕 아지민 전화부 왕신 앞에는 아체 모습 말라 파치죠 드나미 현재 라커자 버간지 탐지 허과당 라체레 왕신 아지미 라체레 왕신 앞에는 토치는 절북간 관계 노조는 선은 제메간 담정의 규칙이 진집지 미부미 왕신 아지미 미부미 왕신 아괴나 자친세라 나녀시 왕신의 개바 무이수 카만의 천체 조카도 대선은 서버벨의 요배대회 딘지 가나다 대는 초진 화대라 아보여 성신 열보대 공만 화의 포정의 동서오마 수레대 자 치신당의 아지리 쿠폰젤러지 열보는 사지댐바 지라리 차올랑가 계자리 타괴다지 도지미 주카류사대 마신의 사아친 열러 도바그 차오랑던 세포 홍하주 야보 향이요 천바코르 르네요 스주 마선 존이요 체샤르제니 르네요 대 여동 자와 협회나 랑추페나 부거들라 호토토 라친 열보라 가토 차사 글로요 빠디아차 산의 지레 인가 조르 지네 지레예 다롱 대회 모습어 혈악한 차랑 공만에 내 자가를 뺄까 아따람도 월 야려 자가를 열어요 또 자가를 취제 대카시 부강바 보라 취제 야마야 마려 자나 열어요 미자나 챔제 고모시 혼자만 자다를 대카티 서려 강바 보려요 부강바 대카 조비시 파려 아치 홀려요 홀 토토 라치 열보시 토름 바와 쓰르게 거르카창 셀마 롱을 거 따라가는 넘버 자르 열 생마리아 바와 헤라 팝 레테세 헤바 렘는 손 추제인 간이 대베 나 능거 도제 사자라 그 롬자르 드람 로제세 호헤베 빈저름 헤베세 디마세 호르세 헤바티 추조르 마리아 헤바티 나 헤바라 가르와 구베세 뿡거거 갸르프 거가르타 헤바 갸르프 누가르타 무반자제 샤가르치 코헤베 가르상 리제세 나 조르 르케제 쳇제세 네 로와 워케 갸르바네 조바 로여 제거데 거거 갸르프 거가르친 참바 차건 소모티 헤바 갸르프 누가르치 조바 로여 제거데 무반자니 샤가르치 대 조루 친상 디니야 코 이모 머컹 치만데 나무도 지진 콜로거 호르모 가시 인고자테 세 렁바 추제 자마세 게사 렁바 추제디 호르모 랑라 옹이 모 헤마가 샤와디니 상 로라 아다 르모 제 마동 통포 거제니 샤포지 란담 거바시 단냥치 잠네 메르효 고라루 따라 낭나조 데네 라로 토셈초 나쟁펑네 렁바 정 데자와 호르모 몰토 나조 부모 고마데 닝공 부모 네마세 스조 부모 유사르 스님 부모 칸컬이 덤범부 샬라 갈보디 짜증초 샬라 홀렁아 덩치마 샬라 홀렁아 대스주 모민 로니디 사대초 그바 협격지 영아친 홀라 소화라 체주 충준 정규사 단핀 등 막고 협격디 설마 랑거 고치지 야차 냐차 롱차사 론진 대마 뽕롱여 직접적거 젠더 소유 흑버 야차 대마니 고게 마세 냠던도 쪼뽕 쪼추 까군소 성롱지 능러 유춘 초절 접어 제자 용주문 노려 간다.

레상 그룹은지 내용 렘츤 지그 들라니 감들 나치 첸남라 글로와 속 등득을거니 등노는시 까마타시 바티 고직쇼 바팅 잡지 제적 그럴 때 대등 등샤와 람주 용이 자키 몬든 형니스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정국 공천 등 어원인이 농업자 등 아른가 코로아등 로어링한 신체 차르글 종아방 구스피로 월어링어중어중 용제 머리크가 워트크치 지칩수지 시진핑과 응어줄럭 사무글로라 덤불니니 범붕 던줄지 종기그나비 등럽진지 워중질력 사르파르좀비캅스 나치 월업 쇼비 정들 등니 농업든치 동아 코르스 없이요 농업든치 동아이 공급대랑 종영 머멍 서숭 등 월어 산이업 서숭니 월어 쇼비 정들은 종톱 코르지 진튼라 멍뜩고니 월어 쇼비 정들 동아 잡적시바리 디데니송 워중진 머멍 남영 전질랑릭지 전질 등 청자리 타르니 르정 머리크 그 머멍 등 냠드 메르질 침승 침으로 던들 등 야르톤 베지지지 오르퉁 주위 람친 덥줄이오 데노 워중 워풍 업질이니 히콜 야르톤 집숙서 줍비 글랍친지 카슈고 지른츠 믹드딩 워중진 머리크 그 머멍라 체숙 서바 토피 로르지진 구은 즉사시 잠은 근조미 톱퉁 그 로르지띵 종키 등럽 로르지 중국 공천 등 그 로르지지 토코 오르퉁 주위 레어식지리 Shabi Jengdul Dengwaan Gu Cixir Shini Wajung Jim Marika Ka Mamang Ji Tongta Warasum Da Deng Ki Chetun Deng Nangwi Yang Degbi Ka Shukub Jil Huangir Chimbin Dengjulub Shidi Amang Siyib Jirji Shiba Deng Wala Rangshchung Urchung Uho Niba Jasuk Ranglik Ji Lamlik Zigba Ab Jirji Irgoi Deng Dengrub Jin Zigjin Larkande Dengwa Dierub Xarbi Ortung Chubi Liglin Huangir Chirshil Ji Ligdar Ji Shini Lanja Pamrung Hua Mishin Ba Deng Bambung Stobzun Ji Lorji Ji Charshi Go Ba Deng

0: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སྲིག དེབ ཚེལ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སྱེད སྱེད སྱེད སྱེད སྱེད སྱེད སྱེད སྱེད སྱེད སྱེད སྱེད སྱེད སྱེད སྱེད མི རིག གི མང ཚོགས ཀྱི ཐོབ སྣང སྔར བས ཆེ རུ འགྲོ བ ཅིན ཐང སྔར བས ཅིན ཐལ ཐུབ པ དེ འཇིག ཚོར སྣང སྔར བས འགན སྲུང ཐུབ པ ཅིས སོང ཡོད ཇོང ཁུམ བདེ འཇིག ཅིབ སོང ཅིལ ཉེན སིན ཐན དུ སིན པ དང ཐབ ཐན དང ཐབ ཐར གི མང ཤིག ཅིབ ཤ ཅུལ ཐན པའི ངང རྩ བ མི རིག གི ལས སལ པ དང མང ཚོགས ཀྱིས ངག ཅིལ ལག ལོ ལ ཐན པར ངེས པ དང དྲན ཚོར ཡར ཚོན ཤེས ནས ཇོང གིས ངན པའི དེང རབས ཅན གྱི བོད ལྗོང 공천 등급제 선정나 대실 통일이 블롱스틴 글랍식 접접등 멤비 로르터 시름극다 왔디 슬브 공치치 글랍친치 정름랍식 바 핀드는 원이 요피 오스르 동든친 던름랍 정다 시킨 로르치 등 르글은 리라출 영영숑위 글랍친치 덴둔디 일 오중점 머르크 멈응치 심라 등습스고 파티 정국 공천 등근 고철로 제소랑릉치 람득 타충 등 머르크 사쿵 랑충 람득 타충 시치 오중 럽션이 다르치 야르튼치 다차 등 대임 지르득담 비임 종지 용득 디르브사르파 등 정름사르프 홀롬튼 시진핑기 수킹낭위 등종 근제름을 도브든 진고칠 등 디르브사르피 등그 오중 저치치 차르그 등담 비쳇돈 올어랑르충 중 등을치 머르크컴 머멍라 탄들 니틀시 비임 바트블롬을치 요비 나친 한즈 넙셔틀르툴 제소랑릉 등르브진치 오중 사르피 습질르사르파르툴 틈예리 다자 정권 단일은 잠릉라 로브지르숑 마뉴임 저득 침분종 이르캅스가 니바팅 정화 머르급자 들글라포친 그치 디르급슬히비 워중지 레돈라 쳇비 디브등 랭클람 저득 땅숨 조신요 나츠 로르지 토코 디르급 긍식리칭 저스거랑릉 등릅진치 워중스아르밤 즉진치 가므글슬 옹지르시 브 뜨그 디비 니와팅 밥등술 디비 치와요 로르지친 군즈삭사르 브 나친 예퍼터 땡클그니 라고 로르튼 제르멜링 접그럽스와팅 송르충니 타직드 터프럽시티 오중제 레드네 코르체 지칩수체 시진핑근 접든 가친팅 데르브사르피 땡크 오중 자칩수고니 럭터 돈출치 찹스치 다르캅존이팅 찹스치 코르투그세니 찹스치 럭터브세니 지흐사 마칠 퍼치르팅티 삼루 땡 찹슬 샤출치 통다와르슴드 글롬튼 시진핑기 쇼흥낭위 땡 종영 땡 차디프지그지리옹 없이기 정화 머리급 지금 축바 탐문 뚜구스도 받든 제르드 담비 오중치 레흐 사르바르 좀바 글라나메 비 로르치 징간체 틀득 크라와치시 퍼 나치 니퍼트 스탠릉 등 페이지 우중금 타톱치 돈치노 부시르 진틀 담진 능습시 받든 조슬 럭서통 왔든 돈치라 담진 남부시 바 영덕 비 서툰 리르치 이르타 암직 받든 르글린 따르와 르글린 줄 라마니체 힝르톱 등 오출 파르 겐티체 힝르톱 수급 진진 등 다르필르통와 데르 디르브진 능도 늑사르파 흑사 마칠 프른톰바 덩어 종인 그 탑치 고직 워중스 돈출브시니 단지 톱지르 스킨데 동아치 시피 로르 안친치 차르글 중아핑 구 익붐 즉바등 곰바르 덩부 스푸터 빙갈은치 덩덩 마멍 디르브지라 응오르노 마기피 점치 흑사르파 흑사 마칠 프르스토키 오르퉁 조위 혼칠 로르지 뎁터능 꼿슴바등 제드그 담빔 정진는 배터리 없송어인 Sibib Jangzhul Tengzhin Tupi Osir Tungdan Chi Lamab Chitti Zhonghua Marigaf Chatar Glapu Chi Yeng Pin Dalum Fsishin Ngasi Lorji Choni Glochi Tung Tupkhub Dalin Chi Samti Sasha Chimbi Namsa Jerry Jinim Dambi Lorjin Hang Mupter Zumbating. Yering of the Kulting Spisel to a Pichi Sonium Topi, Dirbj Leer Sarpar Zumba. Arangstun Rang Terting, Osung Chung Sarjil, Narsum Churchill, Wanger Chimbin Dunjil Chief City. Jasurang the Dungrubjinji Wojung Sarpi, Divi Tarjitting, Divi Yarton, Divim Zitudambachim Jungjil Tamu Turstuki. Resang Chupalanji, Tarta Chichaki, Sanshi Nansim Bandana, Jongyong Longchen and Yenchen and Chichip Lekung work in the Chenum Jir Kapton the Lung to Glimson Shibatin. Dena Shuni, Wojung Mamunjit Swat TV of Dirchil Ting, Zirti Dambayong of Shaki Shipper of Sarno.
1: Among the monks,
2: Chichi,
3: Do Kershe Ban.
4: Gatsi, Jolung Shayin.
5: Gatun Nalamarta.

0: 대주배 눈주배 만에 똑점 체교인 받다. 개고르키 탱직라 성업주의 눈눈 낭로라 능농급주 코니바 강로부인나 대공기 진공래 고르니슈다 고송아이 케와유.
1: 나모 최진기 양덕님의종 뒤라 피규르긴 노작님의 퇴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룸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유린 얌자리 제시
2: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우르스 총통 푸진키 츠시니 우르스 초키 처지 앙자 제스마타 아르키치 트메키 멍시토 지디 쳇업규네 요징파 추중 용어 차디유 지디마시 푸진키 우르스 초키 우르스타 어지 구치미네 너닌 도게바 어지 알라스장아디 아클리치 총교토 트메키가 초샴 중회 위미 지특규 추시티 당린 쳇지유 원가 요린 초기 니바토 주시티 달라 뮤튼 차구 게시 우르스 초니 우르스타 어지 앙클리지 추치 시르소 위미 지트 체나 우유 동토티 강교 주지수유 지템시 요린키 총통 젤렌스키 시시니 우르스 총통 부진라 용자 제비 친이지 당오타 기금 니비 구치미니 테게 최면 제비 남베 토니 우유 동토 강교 주지교로 구티 동구 시 추구템시 티탄 첩지 유진 초키 유럽 린타 에르소 지규 초키 시추나 슈괴비 문진 첩시 티민 지닌 시지 유진 초키 인치 트메 지베 규짐추 큐용리 막섬 족도 유마세 펜스 차산 지부격규 자팅 실소 우르스 초타 송마 지부격비 레팅 비규인 시대 유시
0: 디글레군의 베베 니츠 레바논 연주르키 최신인 베베 니줄라 싱나 이스라엘 먹본기 닌테레 무투도 레바논 호주다 셔규기 베가 숑사라 카도지 그럽드림 부치에데 뮝다라야 미국 기남도 땅왔다 미줄라 메균수이규 이스라엘 마초기 이스라엘기 먹미식 레바논 호주도 레바논 격군 땅기 저규추 총유지 겹자제도 레바논 격군 땅기 베베 세라시기나 차제미네 최신인 레고르니르이네 괴동정신기 미미넘도 땅데 레바논 호주기 사전망보로 이스라엘기 먹미다 막돈 랑고로 직도 그라 저규체 유지주유 레바논 격군 땅기 고지미나 가시무이 최신인 년진 담시 베베급 레바논다 이스라엘 파라 막점 조과라 니바도 레바논기 나공 용조 취부치 규바다 레바논기 호규다 레바논 서규 현다라 따당면 잡아 유민년 시주도 개디 이스라엘기 진송 아르신 제바이나 격군 땅기 고교야 모두 비주인 바시
2: 디그데 코네 비웨네 츠 최신이 개진놈지 원세 대표 차유부시 닌티 타메 콩탕 캡차 제베팔 뉴욕 총소 지송 칸키 다오듄비 총소 지즈키 양웨 정진키 마조 눔키 규제 총소 게진코 아고르니타 고르소르 쿠타 까르게 창니 즉진시를 아고르 구주 코숨타 까르 시스템타 착세 갸저 숨타 청중 진례 고르이 다오게발 총소 지송키 런던 블루티 마주 눈키 규제 총소계 진코 아고르니타 고르수르 듄타 까르게 창네 즉진시를 아고르 굽주광어타 까르숨스마타 착세 갸진니타 청중계 시슴시
0: 디글레군의 베베 니츠 zemling chudin dik zu gi ce xi nin kebra che be ni dong ni shu zhe zhu lü ba ma yi se li jung kong ren xin ki ne yam chu ba cheng xi le ngun ba da den jia min bie se li wang ki lo re de kola shi bu ro qian mi tong ju ru ge da chi wa chuk da sa ya chuk zam la na za ju wa da mi chi ya da ngap ju zam ki lam du shu ge yu zemling chudin dik zu gi tong ju da chudin cha jin lik ju chi ba da ba shi ni du se wa kebde dong wa so ki chi dup gu se li den jia min bie ne dun wang ki na za mang bu ju wa le
3: 公司孙九年准书记日前我丢了谈道有注意李前给我南京都市的那是妹妹大姐姐俺就老爸的出记记妹妹不记记俺就留不出记记出出记记俺就出这连把的起差不多不给这注意母亲心思连把的起妹妹记记这样是
4: 江浙切磋，扬州人民只要你，硬气点点，扬声细气，色出康熙气，语体闽南用我气。
3: 每日看看经济业界党、推蒙古边的中华每日电、苏浙南沙党、独秀南沙、日皖南沙建议。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승리기 공감사 샴런 점링기 티린 카상 시빌리젠 시구인 팅디리 젠기 낭튼 조니
6: 중국탄 우르수 퇴접사베 초용기 특주 냠레 조대정화 티웨 체시토와타 티웨 덴바 티웨 듄규 토바용치 군디동 구시베 고르타
5: 중국 중감 남아정신 송균의 군디동의 라린라 롭중 치린 유치비 고로
6: 직퇴 냠타르키 군디엔 초와디 중국탄 아프리카 지초기 정내 능추나 초 비리 난키 구단타 남바 냠산 시베 고로
5: Senegal Roger Chigan Jungu Menju Rukaki, Sanetigi Taju Kandu Gubi Goro.
6: FGK Wigu Tu, Gudi Chundela Loli Yabuchung Goro.
5: Yremo Bungi, Amangi Gwendom Majuro Dongdi Tang Yuji Shibata. Arizon Dongi, Yiren Tan Chumu Dela Chung Yuji Shibi Gorso Yin.
6: Shamla Tindili Tsengi Nantun Shibchanam Sensho.
5: Nyechara, Urzizon Dong Pujingi Jungu Gedun Samdina Yubata. 중국이금니분이 퇴럽사비 초용기 특주 냠례 로드리라 타르게 콤비긴 쥐람토기 람조양시 민가라 중국의저와티 루규기 퇴급 약슈스니니 유린기 김제자초타 초용기 특주 냠례 니그 냠례 니피지기 기급침부인지위 비즈니듀유 초니부의저와 땜부탄 균제 추세토와 지기권의 비기에 당디 기급침부의저와 사비 비즈니듀유버디 탈로니 중위 탑주 냠례 로디 저와 주네 로숨주 코르웨 로시 인라 중위 김지 기급기 자조 냠례 칭이르 민다 괴네 로니슈 쟁아 코르웨 로시 갸시 중위 튀럽사비 초용기 탑주 냠례 로디 저위 추제토의 피게 균교톱네

협공 가기 냠리라 유르세 촘제 토비 니도 니생을 뢰다 왕아비 치 듄니니 치 주님 바라 주지 시진핑기 딘슈나 와다라 오르스르 게든 삼드나 와타 술랭기 럽친 기수 먹출로 기에가 톰니 롱 제주 코와라 첸스 슈위 땜진 제고르 슈부시 니도 니생을 뢰다 와기비 치 숨주 소지니니 나오구비 치 숨님 바라 중동 푸진기 중국르 핌니 니도 니슈 생을 뢰 상하이 냠레 증주기 우초타 중국 민망기 자고 멈추다 점링기 파시즘 먹고 집에 멈추리 개가 톱네 롱 제주 코르웨 첸스 최고로 슈부시 기금이 비접다기 8월 초기 기금 내년에 점링기 파시즘 먹고 집에 멈추리 개가 톱바르 첸스 슈위 딤진 제고로 슈부 티토네 점링 망진이 바르 개가 톱겐기 기급 조타 냠지 제조 된자 린진현 조기 균리 린진 기급 임빙은네 zemli magchin ni bar ge ge to bi chum je song jiong ta zemli magchin ni bi yang ta bi lu ju da wa song jiong chi bi chue sim dian bo kang ling wen ba qi yu ni do ni seng lo ro zhong gu ta wo ru su yu pa ra tu jin gu mi gu bi si ju qiao yong ne tuan ju qing wa ta ge ge ni bi min nin zhong de de jin gi chu zi to ro xu qin qin pa qiao gong ka gi ngui zhu nyam le le gun di nun din ti bi qi qing ni ge ge ni bi si xiong ta mi ma la ri ya ni mu nyam be qiong yu qi qiu qiu 你都你是住略到松巴拉中文瓦拉咋着重叠的提醒新建他阿迪卡加的顿就吞吞他边角的松顿基这些新建他阿迪就展开些中国人这句语句他对句四句他我的是福尔加藏本我给给着娘这句给三年娘烈林金连座中国强下的四句他我的是强下的四句给四兄瓦拉给娘烈欧阳林干 提醒中文杂作团系的批界界欧阳林干基三年娘烈林金连座亲自四个月提个突击蓝水所列地芒果组一部是编织了从对娘烈丁色团电地穷年迷茫给电子切入当瓦地亚尔登阿比哈尔滨图中文这么错各局部色片安国促行年冬局部落内松给个女比作大给车顶火中文这么错提给个女比瓦的给人不脱续 시균치슈 슈균치슈제기람수정신기변조로총등비례체고르큐르 키레기 숨위 도르세 갸지 니슐하잠 시니 튼제 사바 납길하잠 직뒤토 젬드 체유지 숨바타 중국의 자대 우르스 게레냠지 변조로 피기 뷰 총드 튜미 추이 튜미 일레나이 우르스다 중국의 냠레 티웨 남아진도 교르네 총드 양비 냠레네 튜엔기타 코즈 코즈기 냠레타 첸제토위 냠레 유리 니키 마조 제순 교르와 유지 송도 中国一个尼布片子亲自一个七十英巴塔特别出级贴片子设备人心眼睛点别你个尼片给娘里了推目没人比上级点月中国从端部接着这笔成绩三十岁了些呢你都你就这样了中国大俄罗斯从端部阿国的同志了你都你就端部三年罗森端马拉阿国的同志了你都给高过千不里给我他 中国罗居住对马拉俄罗斯从端若地一个七折安唐部内部军权节约他留进的唐部内西别帕拉中国确认一部从端文部罗阿国的同志罗解禁阿军恩尼塔切瓦西等三季新部体推送列加州州国团成军端帕拉约从马人罗松军他朗林塔基督达尔年可能是一部最近马拉推过仓度当瓦地 민가라 로지 푸규른 종류른 중심이 버타 점린디니 요란타 푸규르기 투급 사바르 립규 냠지 제조 된자 린진렌 조기 균리 린진 기급타 겐지 쿠르위 퀄리티뷰 기급 첨부시 인비 중우 기급 니뷰 튜무토 퀄리티뷰 탑주 딘리 송교타 기지 직람 티웨 슝자타 루튠그 초스 피겐주 유르 군디 동웨 인긴지타 랭게 케진 쿠르신규 튜브업 치잠 요란체나 중의 저원 니미타 딘리 로덴 규르미제기 케주 티잠기 응외세 되버타 초니뷰 탑주 냠레타 초용기 냠레레 슝뉴 갸베 꾀응의 정신 티웨 양외세 되도 송유 나니다오 구바라 주시 시진핑기 니에도 니생을 상하이 냠레 증주기 우초신 콜레시뷰 제용 최고 되나 와타
总统普京给中国桥南东北穿过了别的夹角的车有引起松不疼。中国桥的同样唐北穿到了南极拉里扬有对面的塞了开连天马南云。面对围空我国也给你们产生在我就只为其给三个被冲对头。总统普京给我中特区给你们来提东都干过他。可能是被特区电力松用区别各自各电都求的有几松不行。中国杂志给前进三大投片团我中杂志听说给主席宣布唐博可能可以。我中特区给你们来提可能是被电力松用区别各自都不需要松用的心有不满意。可能是被决定

0: 민주 워타 주도 민주 원야 지롱 게네 냠도 조가 르신 유 녀자라 녀람 쳔비시 상드르 기 루시시바 중국 차지토 게자치 유 쳔비예 소조 츠 루즈타 샤브주 등득기 차조 창리 디버 심규 쳔메 티버마세 민남 기 미갸갸 쳔비예 상드르 테르케비 쳔비시 상드르니 튜럽 줄구비 튠주도 시도 중화타 디사르비 치버라 파르제 팅만 중심 튜럽 니슈비 루럽 굽주비 튠주도 중잔 마자 냠조 치비 중국 동대 데르레 초바 에비지기 데르레 체유 공시 마조 치니 니르경 치지 시니 튠지 림신 라스 중화탄지 균치 메버 피제 중유 루시 티 치 좀보보 중국 동대 데르레 초바 에비지기 링기 데르레 체유 공시 지급 진열 신바 슈라이 샹키 푸글람 구주 추구르기 직제 용자 치빈 제구이 규림나 나란니 쳔비시 상드르기 로기 피림 쳔베 루시시 잠드 충라 루시에 티규니 리미 심슈 피웨 저와얀 지그휴 섬유렌 데바라 차기토 게자 추 유지 주버시 공기 사르괴바라 공시 산에 티가 레넨 보르친 되버만세 더동 니고르 디규기 멍신 지구타 롭스 차긴야 꾸지치니 리우수친 유지 주유버시 쳔비시 디리 난기 냠시니 에비지가 타 중국 진내 비리타 무주 냠레 냠규기 듀리시시 티웨 양시 갸치웨 에비지기 서시치면토 튜몽기 쯔심쯔빈 규르쿠키 산에디기 슈누 티웨 마와라 랑즈 작단 세워타 북드 튜니르지비 카르디 듀신유 스니게 기급 차그제 루카기 제티바 우스만 사구이 다가르슈니 오젠 젠종고 추규르 지구 침부치신유 차제니 녀도 이서줄로로 다카라 슈뉴 오젠 젠조기 젠두르 남잔 콘스 토마르큐르네 올림픽이 카르디토 튕규임바시 카메종기 제사 야원데라 슈노 로드리기 님법 솜진 닝슈난기 리샤오롱기 푸크튠 시범군규르 총리 저니르 와위 쿠즈르 슈제 칸시 유바시 공기 차제니 류중타 로중 렌싱기 규제시임바티 저니라 정주치다 롭총시 주바시 공기 샤르조 체니지비 류제티 캡데다니 산니티기 슈누 티웨마웨 심난게 링자 최토비 저와치기유 탄제니 칠림마저로 락제 타 토담 로블링기 중루 상하나 접딘 토 체진눈비 자차신유 아르간 토담 칠레기 탄제니 페메 로마 사이니이 쇼고 십십도다 정신유 사이니 이슈군이 니도 니스루 르다와 탕보롱고 추비 중탄 냠레 유저르기 남잔시시 在 你, 去, 比, 中, 规, 马, 前, 王, 来, 给, 您, 的, 了, 三, 内, 提, 给, 记, 住, 你, 去, 了, 做, 批, 几, 个, 月, 空, 给, 点, 呢, 心, 色, 你, 米, 塔, 米, 瓦, 人, 集, 退, 起, 比, 这, 三, 七, 十, 罗, 马, 次, 人, 内, 了, 舆, 论, 突, 次, 空, 子, 这, 三, 将, 的, 月, 就, 七, 八, 他, 才, 个, 不, 再, 讲, 提, 大, 七, 七, 雷, 苏, 卓, 四, 路, 谢, 记, 他, 库, 族, 的, 讲, 记, 卡, 拉, 卓, 子, 记, 说, 帕, 达, 雷, 瓦, 七, 扎, 去, 比, 你, 规, 提, 大, 里, 米, 규, 马, 提, 大, 给, 军, 定, 给, 错, 啊, 存, 呢, 중국단 에비지기 와르기 균체 매비 제심 응원신 유버시
1: 세네게 키케사 다카르키 모바카이 타주 칸토 초고츠 반딩네 수부신 체타 수부지 체 제신유 내신시도 민내 첸카이키 매비 미시 로미러 조무조네 응규징부 체둔치신 유버타 陈卡现代起面别罗威了地内级别南南塔那空所了当阵起行吧帮内陈卡起面别级别帮被内催了大行吧级别陈卡起面别级别错塔念图给这学不所起行于不是给及主机级别推勤起恩诺多斯内给了若干起行中魁面具如卡你是自己别 特殊康体的个体特殊解决解释的密色体推进拉大地人一楼往为地摊一擦行这不行他听给文革面具体特殊康体跟古鲁瓦萨地奥义前二中规面具如卡了正比趁业绩来穿行事况体一那中规面别三年体给忙错给地摊了来给别为宁斗了闽南移民给我不行多 明儿特助康图七百解决解释廿七解决他出国村儿头家谈居心点别苏里当街面单位中国面别给及级别推进强硬格数特助康图用呢出国村儿文件面具解决日完能路可以不是 미링와르 콘키 딘슈르 렌차 총유진 다왕아베 치 숨주 소지 닌키 나조 중국 면주주카 타주 칸토 용네 추구처 수부진 체타 미시라 당세 체바타 왕붕에 디탄타 르버 차롱 소기 니츠르 최고 당세 체규시 면주주카 키 지베 콘네 첸카타 지베 치네 첸카 유네 첸카 방네 첸카 민네 첸카 소 지체 면주 구조 조바 탄제 다제 탄디 당제 보 첸제 토구 시브체 체브시 더주 칸토 냐수 체베 치브티다 론니네 주비시 파르 인신 론나 중총아 탄 게제 세부 슈 미토베 초구 카지르 멤버츠 다제 치쇼르토 라다타 조미미앙 심소 동고유 존내 도구 치구비 니츠 체급 멤버츠 이찬난 다겜네 지투 지니 제디부 용와 지구유 면주로 카키 루빈 란진카이 웬게 면주 제차지 랑솔 조보식미 면주로 카키 타조칸키 초구창마 리리신 디탄 이차 수유 면주로 카키 초구창메 디탄 니츠르 신네 균튜간 다제 제디 시도 총외 니튜르 더뚜 토담 제규 인시 송바타 게디 나르웨 면주 제구치 선네디게 민캉타 투토도 지투 제규 인 Tene, dagje tingji za ma se, le ching ki sungyong si gyan riji song yub shi. Chegu bi yu to min ju ru ka ki ta tu. Ta ju kang le, ri mi ngan gyun chep min zi zhe ti. Chi bie gyun ding ki ne gyung gor ki le tuin mi ne tong ne si wa tan zhi. Ngur gyob zi nu ki so chong che ne, le tuin mi ne tan chugu tsor lu ning lar su che cu ma chi che b shi. Chi bar chok bi mi ji cha ju si bi cin ri kep de che ri ki. Nyam gui zhi xie ge bi gu, qi bu cui mi xi sung gong ki xi zi xie jia xie do tu gyur rog ram qie yu bu shi. Ta zhu kan ki li tui min na fa tu yi, ta ting ki wun gen min ju na qi li cien ka mang bu cui yu bi, kun cu ru gyun tu tu nan chu mi bi qi bi di tan ki li tui ka ji xie do tu gyur rog ram tu bi gu. Qie gu zhi zu ya bu qie tu bi, ngan cui zhung gui min bar tu ji qi shu gyu yin. Lê qīng zhōng lù sū rì kì nāng tūn ngār wì xì dò tù gù zhā wā yu jì sōng yu bì. Tā chū kāng tì nì, sī nì gì fū jìng cōng cò gì zhōng kùi jì sīm tūn cò gì jìng dì bì nì nìr gyōng qì bì xì yin bì tà. Zhōng kùi sī nì gì lì rò gyō qì kì mian jù rù kà kà nì shù zhāg jì bà hàng fū jìng xìng qì nì yin bì xì. Lán jìng kà yì, fū jìng kì cōng bì mā ngùi dà nì tā chū kāng zù bì tà, fū jìng kì mian bì nù shù yu gù mian jù qì gì yu. ngan zui gyan ku gup di tan du ne qi bu cui tu qin le dim zhi shu gu yin xi song yu bu shi.
0: Nye zhar zhar gu yu bi bu lun di bu zhi bu leng a di mu ban da zong gi zhong gui rog gyur xing le bi tun di ne su mi zhi gi dim zhi qi gu xi di gup dim bi zhong gui xiong zub qi mun lo li qia ge zhi bin zhe gu ru bang bu qi yu bu shi. Qi gu ngo cu ma ta nga dong gi zhul ha zham gi Bulun di ye dar ki cui shi sum ting ki kyun jie kyun ne liu bun gui xin nga dong shi ro chung zhe le lo li chung wei ga zhou chok shi le kye pa chi yun. Zai gui to, Bulun di le jia dui zhong gui xiong zop qi mo wa, zhu gui wei tan, Bulun di kur yu tan, xing le tan zhuo le bu zhang ki le ro, bi tu yi nyam tu, de sin bi lo qi xin, gyun zhi chung zhe dip su kye pa gong na, le ga ya bu qi gen mi gyer tan nyam dip la, cha ga zhe yu ba xin. Bi tu yi, cha ga zhe bi zai gui to, zhōng gui rō gyōr qi bì xīng lì bì tùn dì nè gì rō gyōr wāng kì, chūng zhì gì tùn bòp tìng yé chā nyōm jì qīng rì tùn sūm sīng bì nè, tà jà jì qīng rì tùn chū nè chok sūm pà rì pà rì yu jì tìng tù. Bù lùng dì tàn zhōng gui xīng lì nyam lì lì chūm zhì xīng sū tùn bà tòm nè, gì gìm nì bì yun zà zhōng zhì wā ngwa bà qì yu. Zhō gu wèi yi, zhōng gui xīng lì nyam lì lì chūm zhì yu rì tù sà wà tò bà tà, yun zhì chū zhì dì bù tà, yu zhì bì tùn chōng zù zù zhùn tì, zhāg tàn cè sè ngwè sè tù bù yu bì. Chò nì bù mù tù nyam lì dìng sè bù tà nì. Zhōng bù chò yung gì tèp jù rò lèn zhì wà, gùn qì mè bàr gè rìm sà bàr lì gù rò, gùn dì tùng jù zhì wà yu jì sòng tù. Bù lùng dì nì, ef zhì gì, wì xà rì gù tù nè bà tà, gì gèp gì sà jì chàg tàn nìng gì sù tàn zhà wè, ef zhì gì nìng xì jù gù yu bà xì. Xìng lè nì, bù lùng dì gà dìng tùn lè yìn bà tà. Zhōng gu sì xiong gì nye dong gu lù nè sōng ngā jì sù bù lùng dì rà rò gyur qì gìn tù rìm xìng lì rì jì kè jìng gì cok zhōng kà chūg ngā nè. Bù lùng dì chò nè wì zhù qià xià lì gùn dì dòng wà tà zhù rì dìng jà gì mìk cè ngùn gyur yòng wà rì gyab gyur qì yùn. Gì gìm nì bì lạc dàn zhì nè nyam lì qì bì wò sè xì tì zhù rì gùn bà nè dò gù nìng zùm gì chò sù gyù xìng yù bì gì dèb sà bà pì xìng yùn. Dì gà rì dèb nì chung zhì rì kháng xì yìn nàm tūmbab kāntar dhū, nībī nūyazan gwa tūpam shibā sōgī chīwārā, chāgā chūyabīn zēgwī tō sānētī gī mī sōgī kōrwī, zhūnggī būlūndir rōgyūr chībī shīnglī rīgjī kēchīn sōgyūnggī zūzhā yāngwā dēyī nēdūyīn rīrīshīn lēngyū nā yū. Yāngwā dēyī, nēdōng

0: 귤쿠 나와 냠바
1: 양쯔 추쯔트바
0: 셰쯔 이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큐미 케쯔 뎀바 미리 양녜
2: 미리 양녜
3: 레가 치드 룰랑나 녜와 메바라 레 쪼쯔로 루시엔이 녜주기 초구이 룰랑나 심기 동예상 담시에나 로이 태좀시 루메베 뜸무니 마르메베 세다자 세글랭게 공감사 텐겐의 공기 담비가 시에디 센트로베 제라이나 타딩 아남츠 이젠디 낭로라야 꾸디 슈지에 송시에 대다 캡공 크기 태기 송시에 이미 중세치 케유샤이 딱다리 다리게 레제 낭로라 큐베 아나주 퓨리기 레시에 망부지 두릅슈제 생겔 헹겔아야 직 퓨리기 누가르기다 징네기 방주 추네 레시에 시 으 침침도 초베다 야게 치자 오디직 담제 생겔 헹겔아야 냠주다 생겔 헹겔기 년기 수수야 민토베 리바슈신유 다지 다딩기 응남주 리젠디 낭로라 임바이나 제유기 차례난게 망부지기 아니 테테기 레시에다 두릅이네레 딘데 차례 망부지 나제 레시에 축두다 두릅 딘데 망부지는 거레 딘데 나야기 좀제 냉게기 켄세레 다단다 이나 레나 망부지 테릅진라야 교류 용도 이나 레시에 텐조야 다지 클릭클릴이야 레남 팀 메바르 교바다 뚜인제 배주 메바르 교류도고요레 디레송도이나 다 레셰디게 초루루 수제 디게 냠발라수다 미냠 코네 동야디나 개가 신도 침부시 슈자 다딩게 레제나 응은라 임바이나 푀게 망주게 셰바 쩡바 노블라게 고랑게 퍼유 변종 시즈 총게르셰 통묘 정도야 폐제 도릅낭베 레셰 가시 에치 냠주 슈주이 응은라 가남스 콩게 도릅낭베 레셰게 낭로네 무딥기 레셰스다 신금 모두 레셰 도릅슈유버지 생글랭겔라야 냠주슈규이 다 레셰티 도유티 임바이나 변종 시즈 총게르셰 통문종 다나 다샤 랑준 총조르야 제도 응은라 가남스 샴라 렌도 직세나도

0: ཁྱི ཕྱི ཕྱང ཕྱི ཕྱང ཕྱང ཕྱང ཕྱང ཕྱང ཕྱང ཕྱང ཕྱང ཕྱང ལས་ཤེཅི ཉམ་ཅུ་ཤུ་གི་ དེ་ཡང་ཟམ་པ་ནོ་བལ་གི་ བཙན་ཅོང་ཤི་ཟུ་ཐོང་གི་ལས་ཤེ་ཐོང་མེན་ཟོང་ ད་ན་ད་ཤང་ རང་ཅུན་ཆོང་ཟོ་རོ་ དུར་བ་ནང་བ་ཐེན་དེ་ཅི་རེ་ཏོ
1: ཁོང གི ལས་ཤེས་ཐེ་ཤེས་ཅིག་ནང་ལོ་ལ་ཡིན་ན་ཁེ་ཁ་མུག་བེ་ཤུགུ་མུག་བེ་ཤི་རུ་ཤུགུ་ཁ་ལང་ཁ་གུ་མིན་དུ་སེན་ད་ཁ་བ་ལ་མ་ཡུན་ཐང་དོང་ཆེན་ཅོག་གེ་མི་ཅི་ཡིན་ན་རིན་ཤུ་ལང་མ་ད་ལ་ཁེ་རུ་སོ་ཐེ་གེན་གོ་བ་མ་ཚོམ་ད་བེ་གང་གི་ཆུ་ཅུ་ཨ་ཅ་མི་ཅ་དེ་ཡུ་ལང་མ་སུ་ཅུ་ཡིན་དུ་དེ་ཆུང་ལོ་གུ་མིན་དུ་ད 비용 신중 더비에 강라 랑과 제기스나 사무 표미 인야 부지예네 된쇼 스크나샤 다시 렌게기 공기 내시에 디달라야 센트로베 지레이나 수수정 니레야 폐지 톡주 딘제 계유샤이 내시에서야디 셰셴바다 민저버야 콜레야 다지 기블로기 밥지다 딘제 지던 체비나 고야 민도가라 다치소 직 첩둥기 괴배왕키 아니 디귀딩레야 직 딘조 첩둥치 되잖아야 치수다 수여제로와 직 강조야기 내시에 이내지 딘제 내시에 다지 치수 괴배왕기 수여범도 지단 체비는 내시에 멍부지 코랑기 겹중을 못잡고 정중 감랑기 게티다 지 치유게 이내지 다 내가 지도게 요제 딘주 탁다 착자를 열어봐 딘주게 동주만도 지단 체비는 내시에야 지 겹중을 못 요수여봐 딘제다 지단 묘묘제스 다디 렌게게 레베지 묘조 토비샤이 내세에 넘어 렌게 샴라이나 무투제 야랑마소에 루시 남아소야 루시에디 달랑마슈에디 루부수수께기 나올라야 아니 저기 민도와 같이 했으나 낭상 예스야 치크소 예스야 딘제제제 직 랑마 텔야 직 고도면자와다 야 랑마 세야 티레 능로레 야 직 고소제 베기 직 에 가르시고레 신게 능로기 다 차시에디 덕이민도가 직 카시에 탈레임 카시에 끼레임 야 카시에 신거 추당차제임 카시에 신거 묘차제임 직 랑마레 소당 멘자와다 아 랑마디 소베 튜즈 멘자와 딘제기 개발도 우스웨이 샴라 모투제 장바노글라게 도룹슈베 변종 시즈 총기르시에 통문종 롱무샤 우겐 총존의 도룹슈베 랑마소베 레시아 찍래야 세나도
2: 신래

하지 조접두기 레셰디 시즈레인 베이나 올레 쿵모원에 더룽 쇼보마나 더룽 샤베 쿠마 올레노라만두 쿠마 도지차다 파제 동가 유토 레구 쪼라 꼿나 닝글 헤모 쪼쇼 보르용 쪼라 마도 조빈 도지트뉴 보르용 쪼라 땅나 갸람 주베 차요 갸람 주베 때나 촐루니마 초셰 촐루다레 때나 차라 농부땅에 로 넘벌렌제 샴라이나 짱바누블라기 변종 시지총 제리시의 동료종 따나 다샹 정중 총수네 도룹슈베 니마 죽베 내시지도 딜레야 센나 다지 니마 죽베 내시에디 뭐뭐 임베이나 아니 신게 딜레야 신경에 차르제 조접 차르제 아니 신게 딜레야다 내가디 죽베 규림 틀레야 사데베 니마 디게르와 신기 노도기 니마 디게이나 디아직 죽죽대야 죽여리 틀레야 니마 죽고 쉬고여리 다디네 신게 띵네 니마 죽 차르웨 지레이나 야 신가 네다지 심제 로방미마 다 심제라야 케게제 아니 소수 김기 잠도 유베 유게 띵도야 아니 체마디게 징기여시 티 징베 유림 출어 이네레야 니마다 지게 곧 감부차 띵데 인도이나 랑가 띵레야 사주 대급을 이내래 님을 두고 요시 대래 직 내제 뒤등기 요시 다 치수 임바 이나 아니 님을 두고 레림티 나르신 대샤 아직 주제기 신경에 봐 이내래 직 나와 규림 틀어야 아직 님을 사베 내주딘데 튕기도 가래 딘제급을 야 님을 두고도 다디네 아직 주제기 유단딘래야 저 얼굴을 봐 대 규림 틀어 임바 이내래 님을 사베 내주요 대급을 이내래 다 미랑길라고에 두고 요시 님을 대급을 임바이네 님의 레시티 등교시 샘을 임바이네 시에 통묘 종교기 님아 주부의 레시티 레야 직세나도

dinde chegi duus ngu su shegi stadi dengjo yagwe choga dige chikche. Tayang ti minbar ya dengjo shenba chige kaga chidu. Khonzu yug dengjo kende chige ora shubi ina zije di buze yagwe mendu stile ina gigi ane chima dinde kagi duus. Dinde cheba ina dengja minbe chona dinde yungi duus. Kazi ngune nyoge yubi ina ngayla jikti gikisho nalor na su duan chaje chima dunzu pa san ane 쪼그르야 제무제로 쪼그레스 다 딘데 송자 티모디지 커드이나 안주니 지 람산 유브인스 지제디리 테카르야 지제디리 뷰제 야고민도스 되다 보기 답 텐제제 다 딘데 차샤스 지 공오 조르르바 동시다 동주 상물로 지 켄자딘데 차데베 빠리망부치 저에 띵려야 잠이야 딘데기 내주 튀어샤 다시장사 괴베 안회다 저장소 사자리아 딱제심주 제부 규제 시도 토바리아 지제디 뚜주기 강내 지와 테리아다 김다다 롭제 촌에 도구르 제바 시도 토비샤 태안 김다 가시기이나 나다샤시야게 지제디 뚜주기 강내 제무지에 테리기이나 추구 르심 대단라야 뇌지속에도스 롭종기 견라지기 딘데스나샤 나다샤시야게 제모티리 지당게다 년도 망부지 통해도스 텐준 낭도 망부지니 다지 꼭 줘보다 아니 지당 년바샤다 제도베 다 대임이나 조그 인지기 뉴버디 세부 미디 잠바 아니 조그리야다 레디 지야기 섬르기야기 년가 첨부시라도스 야 게라 가시야기 임이나 나다샤시야기 지제 딘제 제모지야기다 탑시 줘르바 대임이나 조그 심난로라야 뚜주기 로디데 게제 아니 직 롭자다 롭자 펜줄이야 녀주치야 로브레 녀주기 능주딘데 퇴약이 녀가 또 쏘나샤 타 녀주 테리아 제유기 리지 케베 이네레 소스 시그나 레나샤 타디안 코나주 지교 토라야 근데 송고여레 슈비이나 테데뷔 추구 총중 수기 제제 딘데라야 똠주기가네 제무제바 이나 타 테데뷔 제무제단 테리 퇴응의 초에 출라 추구다 추구 펜주인 파조 따단 던졸라야 균도 조야다 파조다 십단 던졸라야 즉 균도 친제 아니 퇴응의 초에 출라야다 내주 친부치기레스 제유기 심감 리그야 직지 개정기 이네레 테데뷔 제제기 심 고양양다 시상상 체그리스야 던주인바인나 예가 주지 토바인내래 저와 주지 모두바능신 타던주인나 저와네 직심감근내주 시상상다 고양양딘데 차토바지 마레스 틸레도데 테인바인나 투구 심난로라야 마가소엔잉거요레스 레유릭지 개쟁게딘데스다 응은다다나샤 타데데뷰 능주디리 개엔도 땅와인나 나르마순베미 진단게 따와라야 아니 격수치기레스 타데데뷰지 자라 지제디로와 더베이나 심난로라야 유베다 뉴슈던주 시상상다 고양야 체그레스야 던주 임베이나 셰바잠지레스 타 틸레도데 투글라야다 투규기 초에 출라야 문에 정내기 심베난로라야 렉스렉스 강에 용으로 바 틴드 용에 급라야 타 티데비 네주지 규베 제라 임베이나 척슈다 똠주 제제 네주 탁주 치답 틴데 추집집에 닌가 요레스 소나샤 제유기 직지 개정기 이내에 차외 딕부로 봐 제유기 능주 티리 튐바리아 긴지 조바티 케르고고요레스 다디안 두균에 대대비 능주 튐베 급라야 다직 곧 접조네다 내주 티리래야 직 다돔 칭에 여러 봐 텐주 임바이나 내주 티리다 튐베 급라야 직 쇼응을래야 시리에 있는지 제링크래야 아니 다돔 치에 있는지 다디네 파조 규구 치도 좀 봐 아니 토나치에 있는지 딘디스 제제 토나치제 아니 내주 텐주 광고 제고레스 다 대다 접지도 있나 롭자다 김다 촌에 이내레 추구리아 양타베다 자라 뉴다 이내지 진단게 따와 죽당 이내지 딘제 죽규리아다 겐지 케고레스 죄샤 다 추구 심감라야 뉴즈포바 뉴즈포바 직체 대표제 있나 중구 지제다 추구 만자다 집에 제중의조 튼조기 이내레 제요기 정구 딘데스 체샤 로주시맹게 두구르야 코든치야게 지제디게 임바이나 계급게 인지민지기 라다르 체고 유세야게 튼제게 숨세이데 덴방카 숨유급에 격고능로라야 추기요레스 나다샤 라소베 다직 지제디게 임바이나 니바르토 숨세이게 덴방게 체시디 룡고레스 딘데 체제안 신에 촘레 띵라야 던추구요레스 다이네레 민가르야 촘레 토라야 튼베 숨세이 메베 튼제 망부지이나 랍자다 두구 중중기 미조기 출어야 겹제 다 대의는 은맥인가 망부지 속에 도우스 증거 제시야 다지 중국 제주배 튼조기 인베인

0: Nele, Jeyugi Nizu Tiri Tumbaraya, Seda, Kasebu Besha. Tian Tumju the Nyung Yamsik Nabetone, Songyer Chiagi, Nyendong Mambujiglia, Chimle, Gebe, Toshitus. Tsongkang kashiyagi jala tiri tita chibay kibla yinna chinga kanzu jay ane jik lochongchong choraya jik iwangu yaagi sopta gyuk chobo dinde soya da tila ya da yigi chob chobo dinde chogo jik tanglin chidab meybay ane nangdo gyuk chobo dinde chigi toos ta teza masaya yinna kashiyagi ane tumju ginga ane zimu tunzub jik chuta cheche dabiya yinna je dinde cheche dhamina zo shukki jala tunzu la pa jik zimu zeche ane lochongchong ki tona Top chigi toos. Ta ti tabi chidab tiri ini gyuk chobo da nangdui chi ta xewa dinze re dobe. Ta tini jizo ugi ane diwe rindang tawa da gyabgay to songa chi re la. Tini mangdun timshu na loo ki jizo ugi suyusang jikzu ki zadun thayaan gyabgay to songa chi re. Do la te shindu ina chawai denja ki jirim da dagyab ki jirim la sobe timlu timshu thayaan gyabgay to songa chi re es. Ti jikje. Ta tini ya chengkyu shen kare shu do se na. Jik simba ku yang yang da si sang sang chaya ki 直接提的我那银白银呢出去七百更难的这西北的电吧的地价电吧地当银白的这帮面给多些点的增加你提查起过来是路的屯白的这什么是上上的过样样这个人是要给直接点的装备银呢他听说唐不呢这提查起当的呢也不得电吧这个我那成那个闽南给心里呀出不停的去过来是他一年来提说不得的这么子当的银白银呢请啊刚住着那最切入当呀的这切差不停的时间你闽南给一万个都不切点的马的是他这那他啥是要给这么提的这位各属银呢这个学个得过呀的可不咋做过呀的独自当过呀的 接接这个下个月的停止的这个你怎么知道的这个你们都做没用的上吧他提到呢因为直接提的唐不能出去去别更呢刚入这他这个闽南的土狗土土去别他都是的的的都是心思上上的苦痒痒恰呀这是呀给直接的唐不能出去去对上吧闽南的这句到我的人当到我提醒到心感给到我拉索不当给给都送我呢天天才马六八七的 민남게 당린 체드 메베 녹조스 교르베 추규 지단지레스 다디네 제주베 키왕기 지림 침루다야 개괴 송화된디지레스 정규양체도 다지 응원의 장례에게 심 고양양다 시상상 소토베 지제딘데 임베이나 다디 나르마순베미 류심니게 대단라야 토나지고레스 티데뷰 지제라야 나르마순베미 망부지기 토나토게유베 나르마순베미 송규브제딘 남로라 이네레 나르마순베 미지제 튕기 지겐다 진중 지겐게 이나 나르마순베 미 숙시 대단다 심감게 대단라야 뇌베 지제딘데 튕기 치미룽 카세데요레스 다지 총강 가시에게 임바 이나 나다샤세야게 지제디 직 지자 집에 급려야 다 대딩라야 이게 캐서부터 지제 추구 수월에 추구 찐나 가스야 라족베다 지자 지단딘데 겹대단지에 민남게 호나도 덥지기요레스 다 대니 나르마순베 미지기 문진기 이와 세지 야보 토기 메베 미지기 응은에 차샤바이나 다 대라야 고고 팁라보다 대 월야 다지 쇼르조야 긴가요레스 다 딘데기 대여기 세자 카세부베샤 슈잔다 다 슈잔 Chukutsulaya dagyo nanya zowo kimda ruba, kimda zune uzuja ni lobda yore jayyo gita bunji yinne yore ruba. Togu nanya mangbo yore kuna zu sangmo loo ge yinba yinna toksun chiki nanya ni sumi da sumseyi sikyab yore ruba ceta denba yinna tinje meybe, nedun yuebe, zijay tinje yuebe yinna menyo yata. Chuo mangbo yu nyamdo yinba yinna chukyu lusim didanlaya jujung chiku doos. 정규주의 다지 능주 망보지 독스대바이나 나와메베 소치티 퇴주진 부조도인바이나 아니 조기 류심내야 오늘 장례에게 즉 격수 체제 아니 조고 캐서부차야 딘데기 능주여의 휴장이나 차와 총자네 랭게에게 도나나로나 스팅규주의 로나발랭게 다딩게 레제난로라야 집에서 끝나다샤 지지지지에티 차와 띵도야다 아 조조 침부 총제 대이나 슈킹 연바 수입에 꼬르기 내주디게 즉 탱겔라야 정규기 추도 표시미 나남조 리젠지 머리야 양결제요 랭게 슈덴자고
1: 나가문에 답하죠 중국의 척도 구루와 신이버틀라 기부 담바 시설
2: 기부 담배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더 불교류
1: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2: 기부 담보 남니 심상라 상성갈
1: 기부 담보 남니 흉창신 덤지수
2: 기부 담보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1: 만주인 인탐기 미빛상부 등계기 미피해버 남경

0: 키랑네 켄드베 튠
1: 키랑네 센드베 담
0: 항종 조링
1: 항종 조링
2: 센바소 레제 톰숑 카도 규급 필로 수준기 고타 기공소라 규리 십상라 지문 넘버 저와 개바 통제유 원장 로데 코데기 트나 수준만 고실라 냠스치 규규 냠스치 급 나냠 미쇼와 타 나르기 넘버 균도 민조와 체준니 중국 소제 지리 오친 레서 너럽 수준 지리 공시 경고와 사바 체린 라니 人员 냠스 탄 송접 치베나 타직도 지순 치베 자든 시인 Tirenki Kangzhong Zhongling Li Cainang, Ningba Ningba Xintu Nyamsa Chie Ni, Lhasi Nawi Su Zhengki, Rinne Ki Shiju Songchong Chie Chi Kueba Di Shu Yin. Lhasa Nerep Zhu Zhun Ziri Gongsi Ni, Xue Duwe Ki Meng Xi Tuo Zubwa Xi Yin Xing, Benzhong Lakshi Su Zhe Ki Chu Zhe Tu Xue Cun Ki Yue. Lhaba Zirin La Ki, Turep Ni Shu Bi Lurep Ge Chu Bara, Gekab Ki Meng Yue Bor Jin Dang Ni, 포장보다라는냠소능급산에카도유비에雪对白及五千根这独立七八马赛雪对白及苏军老在仓马军前前雨大家那日组军这里公司雪对白及老在军前前年那些所在把家当顿住了怎么유비에人员送将他냠소请言及公司西了除了乐器送给读
3: 跟老师来讲，我们说，老，跟老人当讲，最近培养起苏军去哒，人民吃来的，可是呢，告诉现在，我老就是今年呢，第二年入驻中国去呢，人民吃来呢，现在起码我们估计，你根本说是隔离隔离讲的，现在是的，俺个部队怎么起码我们估计的，都入不难下子，俺第一队怎么说说打靶，他们不都话了解的，几个呢，在打架用的，俺呢拿了不是我学校俺的。 락제슬랩인랍제
4: 俺是那日做军那这里公司人做这个他培养的，那没有给他做军的做，伢们说当的这当也给吃来做些了吧？对，俺给俺那人这个公司的那里修建，俺做吃来点做那来的修一个了吧？对，他做俺做公司上的组建，他得不到个龙，我就没什么做了。对，你们这个他是中间那让军中给促进那些，就是咱们培养个人员送给地铁这个拉在地铁组部给送进一级队那些，俺都做些。
3: 那你到落地去领他们，俺做的这个人民送给他这个垃圾，空白档呀。现在俺起码我们过去的都入不难下，是个比较多吧？俺爱那里，俺那些地那培养个人民送给我们那修建。俺说说呢，地到了做来个点去搞不有吧？他难解决。俺那是地几个意思？俺现在印度人把这个，他得不到周边门西瓦的这个来个呢，他家里那里比较照顾。店家俺同工话呢，比这给人解决。

0: Din düzen bahçe di mingin ele yar yar çin çizo oynadı di gezge nanadı. Pöğü di rinne usun gyo gi çimo da lakze be menim gusti ne tön gwalis.
1: Da kongsi chale zo di rengö nyam zo da songjo che gi le chale di indü zane da dini lakze gi seshi towa da todo nemne din re che gwe indü zane ga zö de tanda lakze mi nengö ne shina kendir ji na.
0: Da na zö na le che ne leri ne manja go dünzü şualis. Ben ne chasha na lebrü be. Du xin. Xin zü. Dine chaksan. 친구 다가 벽에 중요승교 날 지금 아주 공수인원의 자기인원의 시험 권의 쇼부터 자산 공수를 한게 되냐 이거 레드 칼이 내려 제목 칼이네 공수를 한게 개는 이제 자산 되냐 이거 진대 지기 뒤 개는 지고 알리 한 뒤에 두 잔바 지기 단대부터 그지 레그 제별 농원 날 지기 기급 좀 보이나 자 종을 좀 보여 사실 종기 관계 있다 이지 톱제 진대 지 차대 알리 한 안 주나 로네 지기 제목 내려 로중에 제목 먹고 된대요 그래서 지기 단다 정리 팀게 조 제외 당 어느 지 공신 팀 된대 그 벽에 낙제를 통제 난제 안 도와 낙제 도리 때 된다 아니 이게 비중이야 소경 제시하러 공시 터널에
1: 또 이제 러시아라는 건 저기 캐나다나 수는 실에 계급 단어 좀 각초 가서 가네 지그르네 손접 레던들 제대로 통신 있는 거 알아봐
0: 예예
1: 예 라디는 건 저 손접 단념 속에 레저 침부터 이제 뭐고 집에 나서 와
0: 예예
1: 예 건 저 저기 너럽 组织 엔지리 공수에 쉬는 다 저기 조차래 디나에 들어와
0: 예예
1: 저기 남들한테 최선으로 근데나 쉬 제가 저기 손접 기차래 되게 늘어지나이다
0: 다 남들한테 최양 저 단지 쉬비는 즉 당구대에 있는 거 불안 보더라 죽라가 노블인가 디네 주베사미 죽라가 되게 능식이 야 절대 없는 아주 장기 뜻실로 보고 뭐 장관념소 사자 결로 되게 능식이 다 공부 배우관데 체험가 공수를 한게 개념 제재 급 뒤뒤 있는 가린세는 굽주고 다니 돈나 배우 나로 지기다 제모 작제 나다 강기태네 공수를 하는 건가 기준 적고 열었어 아니 뒤인도 잡아 레지태네 공부 나다 시슈나 등조 접제 딘데지 아니 곰바치데디게 냠스나 슈제 안내는 거리스
1: 나도 연락이 순수지 곰바치데 냠스나 예다 차례디 마고지 나도 와 하디나라 강에 사바다 내데 사바 마고지 체스버리 진데 뉴즈는 간주 공세지기 라제딘데 균제 나야다 야메너지기 냠솔 코에 교제딘데 수십다 나에게 차례딘데 그런 건 나야나
0: 어디 다 다른 시를 간도 중요하다 Tāng ān zhū pēyō gī guān bē yī nā, tā jīg zhīng yū sūng gyōp tē tēn nā lē gāi nā xiong dō tāng bā, lē gā gō zhū yū tāng bā, lē gāi tāng gō yī jīg mēng xī tē jē, sāb tē yī nā, tā chār gō yī nā jīg yō rē sī. Tī yū tāng bā ān zhū, ān tāng gō tē kēng wāng mēng gō yō rē, kēng wāng tā pā zhū gā dū xū jē, tī jī gō rē sī. Ān sāb tē xī sūng gī chā lē nā bē gyū rīm nā jīg kāng bā tē mō sī nā mā, nīng bā tē mā wū tī jē yū tāng bā, tī nā lē ān nē zhū mēng yū tē yī gō rē sī, tī ngā lē ān xūk chē rū tō yā tā. 디냥가 비신다 레유야다 딘데기 다과 퇴인 거리스 지글하고 참 지튼 거 지단 강군님 부사들하고 참 인도 좀봐 지글하고 참 지리야 소리 지 내가 퇴인 아니 뭐고 퇴인 거리 그 뒤도 좀 안도 에스 슝다 지도 유 참바 마딘 뒤슈제 엔 케만제 엔 권데카가 정유기 지 겐구민 된대슈 엔 급테가 저 디세시 근데 된 것도 만종원에 야 네 슈제 엔 두스 슝다 강가 타주는 거리스 엔 급제 테리네레 간조데 가지 식신 뷰타고 짜지면 공구 딩모만에 야 유튜브지야 한 공수원에 퇴배 소과 되겠어요 진대 아주 배준 제제 디시고 유스 또 던저이는 디 다단다 한도 수요제로 숨주에 메시 두고 알리스 수요제 아마 있는 색산에 수순급리는 지금 또 저디 니문에 퇴제 니문 딩군에 퇴제 아 니문 나로네 디 또 저디게 지금 레뉴 롭잠 제제 아마 산에 수순마 제제 안급 디디 잡아 내기 안주 지모고나 주송아 제네 아니 멍시디네 수연도 엔데 수수 잠료다 십작료다 디 말리에 잔냐 수수 라제베 양고 잠당하다 십당 딛는 거 알신구이스 디순데 잠바 딱급 디류 잠바 도저인 직소니에 공부 진내디야 라야 딘데 길 레브리스 딘데 잠바 안으른 이게 지기 도저사님아 안도 제모하다 도바게 네 송야다 디제제 잼다 제제 지기 니미나이바 친제 레규브지 근데 두고 유메 규브지디가 따주제 되게 능식이 마참동어 사기모 이발도 주고 이래 규브지디 당고데 라우제야 디라제 안로 숨시치 초도 지기지기나 수기수기나 멍시는 야할단제 안 디피 좀 초보 전소스 다 단다 스여나가 뉴스나 쇼리스 단다 계지게 나한다다 안 배우기 지기를 무슨 숨겸 나리 안도와 권득하기 진강윤한 예 내먹고 유스
1: 나와도 나서 다지기 단계 틀레디 슈크치마시 피게 주의디 도스네디 군에 도주기 그러와
0: 제다 도주디 단다 당게다 지기 디브리 디그능시 건데카 아야 워요리스 다디야 워스 니마게 벽이 불량 보더라이나 졸라카나 간것 도주리스 디 인도 좀 받는데 롱동다 되게

0: 양당인디네죠. 그래 피규르게 노장인디네죠. 단달행견이 생신부디니 두양룽디네 공부에게 티넘게 생규린 양자리제시.
1: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우르스 총통 부진키 치시니 우르스 초키 처지 앙살 제스마타 아르키치 트메키 멍시토 지디 쳇업규네 요진팔 추등용어 차대유 지디마시 부진키 우르스 초키 우르스타 어지 구치미네 너는 도개발 어지 알라스장아디 아클리치 총교토 트메키가 초참중회 외미 지특규 주시티 당린체지유 원가 요린 초기 니발토 주시티 달라 뮤튼 차구 계시 우르스 초니 우르스타 어지 안클리치 추취 실소 외미 지특 체나 우유 동토티 강교 주지수유 지템시 요린키 총통 젤렌스키 치시니 우르스 총통 부진라 용자 제비 친이지 당오타 기금 니비 구치미니 테게 최면 제비 남베 토니 우유 동토 강교 주지교로 구티 동구 시 추구템시 티탄 첩지 유진 초키 유럽 린타 에르소 지규 초키 시추나 슈괴비 문진 첩시 티민 지닌 시지 유진 초키 인치 전면 지배 규짐추 큐용리 막섬 족도 유마세 평수 차산 지부격규 자팅 실수 우르스 초타 송마 지부격비 레팅 비규인 시대 유부시
2: 디글레군의 베베 니츠 레바논 연주르키 최신인 베베 니줄라 싱나 이스라엘 먹본기 닌테레 무투도 레바논 호주다 셔규기 베가 숑사라 카도어적 그 럽드림 부치에데 뮝다르야 미국 기남도 땅왔다 미줄라 메균수이규 이스라엘 마초기 이스라엘기 먹미식 레바논 호주도 레바논 격군 땅기 적의 최총 유지 겹자제도 레바논 격군 땅기 베베 세라시기나 작제민의 최신인 레고르니르인의 구동정신기 미민넘도 땅데 레바논 호주기 사전망보로 이스라엘기 먹미다 막돈 랑고로 직도 그라 적의 최 유지 주유 레바논 격군 땅기 구제민나 가시무이 최신인 년진 담시 베베급 리바논다 이스라엘 파라 막점 조과라 니바도 리바논기 나공 용조 취부치 규바다 리바논기 소규다 리바논 서규 현다라 따당면 잡아 유민년 시주도 개디 이스라엘기 진송 아르신 제바이나 격군 땅기 고교야 모두 비주이마시
1: 디그데 코네 비웨네 츠 최신이 개진 놈지 원세 대표 차유부시 닌티 타메 콩탄 캡차 제베팔 뉴욕 총소 지송 칸키 다오듄비 총소 지즈키 양웨 정진키 마조 놈키 규제 총소 게 진코 아고르니타 고르소르 쿠타 까르게 창니 즉진시르 아고르 구주 코숨타 까르 시스템타 착세 갸저 숨타 청중 진례 고르이 다오게발 총소 지송키 런던 블루티 마주 눈키 튜제 총소계 진코 아고르니타 고르수르 듄타 까르게 창네 즉진시를 아고르 굽주광어타 까르숨스마타 착세 갸진니타 청중게 시슴시
2: 디글레군의 베베 니츠 zemling chudin dik zu ji ce xi nin kebra che be ni dong ni shu zhe zu lü ba ma yi se li jung kong ren xin ki ne yam chu ba cheng xi le ngun ba da den jia min bie se li wang ki lo re de kola shi bu ro qian mi tong ju ru ge da chi wa chok da sa ya chok zam la na za ju wa da mi chi ya da ngap ju zam ki lam du shu ge yu zemling chudin dik zu ji tong ju da chudin cha jin lik ju chi ba da ba shi ni du se wa kebde dong wa so ji chi dab ju se li den jia min bie ne dun wang ki na za mang bu ju wa le
3: 公司孙姑娘专属给日清王丢了谈导游专业李森强姑娘给导师的那是妹妹大姐去俺就老爸的出击机妹妹不用击机俺就老爸的出击机出击机去俺就出去连把的起差不多不变这就以母亲形式连把的起妹妹去这样是
4: 경주 최초
5: 냠조 르미 쯔완니 응엠지 덴데 양천시키
4: 서초강시키 유기민남 용어치
5: 미리카키 김지 야게당 퇴몽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네사당 독슈네사 여완네사 제이

0: 치베 피게 동단 토르네 벤조 피게 탄 뉴주 송교 냠도 피게 동외 장도 피게 기름부 토규유 중크 장도 피게 기름부티 에즈에비예 고고타 하장 참부유 안주 벤조 피게 후다 동아 탄 쳄지 미데르 송교 치베다르 에즈에비예 투모마 인비 김외 남아 정신러 지제 지그 여지 송유부시 아즈에비예 리기 소찬 송교 주기 계급티 송교 쿠 계주께 뜬키 진동 토담레 뜬키 겐코르와타 아즈에비예 쟁기타 시민 예수 믹스 소찬러 존의 송교 지그유 살모이 아즈에비예 리기 소찬 송교 주기 중국초 탄냠레 삼미체바 체로단웨 추 중국 계급 나레 탄자단 주기 민나편춘 섬지타 총인 와르키 소종러 흉눈 겜네 신덴베 뉴부조교러 군디단디 팀탄 미튠바 파수 묘손 치바 투문토 동디 동화소 추유지 모저체 규비시 살모이 에브리그 탄 중국 초니비 경외 남아 정신 키 심주타 리기 소차 송교 개최 겐캄 송교 나차타 탄고이 진고주 남시 군도러 카데조보 소기티 냠네 접탄 심부치비 미만 와르키 자즈 접도 침바마세 콜레시비 호초기 라단티네 군투 피게기 탑람 수십치비 수냠 퇴베 락린식도 한 교류지 송유부타 콘키 투몬키 중교러 초급 안주 군진 남아 정신키 심주타 사콘주웨 경외식 송교 갸르게 토베 뉴그 피게소 캡콘러 민네 비지 티웨 마와타 락단 티네 듄규 제디 에브지가 탄 중구 장도 피게기 냠레 균체 미바 띵섭 탄 띵디 용교로 군디 동구 시 손협시
1: 쩨비이 쩨비시 상들 구토 산에티기 리미 단위 루시시 중구 지촌 제외 년주로 토 게자 침부 취유 스니게 디 다가르토 춤슝기 슈뉴 타이지 자제지 신유시 탈류 다가르슈뉴 올림픽 류젠 젠조토 차제니 무신 젠도르 남잔의 지니 통마르 튼유 탄제니 달리세스 라무루 난슈 키주츠 중국 사강기 접딘탄 텁딘 듄도 지제타 칼라 소제 종신 유부치시 니도니즈루로니 중페이 미주리네 베리게 로인신 Ryoyangin gyurgu nyanjib tenpata, chakzegi namba nyamsu tuyupa. Mitsuwa mangwe, tsowe zhona gyebso gyigum minzhuwa ta, rydum minzhuwa ya rilung gyene nyamdu zhokar rishin yu. Nyechara nyelam chenbi shi sangdirgi lushe shiba, zhunggui chajito gyechachu yu. Zimbi yi, sozo cu luchita xabzhu dengdibgi, chajo changli debar simgu cheme tibama si, minamgi mikyangya zimbi yi sangdir terkeb yu. 쳔비시 상드르니 튜럽 줄구비 튠주도 시도 중화타 디사르비 치바라 파르제 팅만 중심 튜럽 니슈비 루럽 굽주비 튠주도 중잔 마자 냠조 치비 중국 동대 데르레 초바 에비지기 데르레 체유 공시 마조 치니 니르경 치지 시니 튠지 림신 라르소 중화탄지 균치 메바르 피게 중유 루시티 치종부부 중국 동대 데르레 초바 에비지글링기 데르레 체유 공시 지역 진열 순파 슈라이샹키 푸글람 구주 추구르기 직제 용자 치빈 제구이 규림나 나란네 쳔비시 상드르기 로기 피림 쳔베 루시시 잠드 충라 루시티 규네 리미 심슈 피웨 저와얀 지그유 섬유렌데바라 차게토 게자 추 유지 주부시 공기 살고바라 공시 산에 티가르 레네 보르친 되버만세 더동 니고르 디규기 멍신 지구타 롭스 차진야 규티체니 리우스 친 유지주 유바시 쳔비시 디리 난기 냠시니 에비지가타 중규 징네 비리타 므주브 냠레 냠규기 듀리시시 티웨 양시 갸체웨 에비지기 서시치므토 튜몽기 쯔심촌빈 규르쿠키 산에디기 슈누 티웨 마와라 랑즈 작단 세워타 북드 튜니르지비 카르데듀신유 스니게 기급 차제 루카기 제티바 우스만 사구이 다가르슈니 오젠 젠종고 추규르 지구 침부치신유 차제니 니도니스줄로로 다가르슈니 오젠 젠조기 젠두르 남장 콘스 토마르큐르네 올림픽이 카르티토 튕규임바시 카메종기 제사 야원데라 슈노 로드리기 님법 솜진 닝슈난기 리샤오롱기 북드 시범군규르 총리 전일 왕위 쿠즈르슈제 칸시유바시 공기 차제니 류중탄 로중 인생기 규제 심버티 전이라 정주 치단 롭 중시 접시 공기 샤르조

0: ཚེན་ཉི རིབི ལུཟེ ཐི ཁབ་དེ དང་ནི སནེ་ཏི གི ཤུནུ ཐི་ཝེ མང་ཝེ སེམ་ནང་གི ལིང་ཅ་ ཚོས་ཐུབི རོ་ཅིག ཡུ ཐང་ཛེན་ཉི ཆིལིམ་མ་དལོ ལག་ཟེ ཐང་ ཐོ་དམ ལོབ་ལིང་གི ཀྲུང་ལུ་སང་ང་ན་ ཛབ་དེན་ཐོ་ཚེ་ཅིན་ནུན་བི་ཏ་ཆ་ཤིན་ ཡུ ཨར་གང་ ཐོ་དམ་ཆིལེ་གི ཐང་ཛེན་ཉི ཕེ་མེ་ལོ་མ་སེ་ཉི་ཡི ཤོ་གོ་ཤིབ་ཤིབ་དུབ་ཏ་ཅོང་ཤིན་ཡུ 사이니 이슈군이 니도니스루 르다와 당보롱고 추비 중탄 냠레 유조르기 남잔시시 사이니 추비 중괴 마젠 왕라기 닌더라 사네디기 기주 니슈르 좁티지기유 공기디나 심세니 미다 미와른 지투지비 제삼시시 로마스 징네르 귤륜 톱체 콘즈 제슴자네 유조르 체바타 체그 뷰제야 대단 쳄지 레스조시 루시지타 쿠즈르갸단지 칼라조즈지소 파르달레와르치자츠비 님구이테달리 미규무테다기 균딩기 초와츠니 중국다 에비지기와르기 균체메비 제세문신 유버시
1: 세네게 키케사 다카르키 모바카이 타주캉토 초고츠 반징네 수부신체타 수부지체 제신유 내신시도 민내천카키 멘베 미시루미르祖母祖呢能举人不与车墩起行于不他参卡现代起面别罗为了地内级别南蓝塔能空锁了当前起行吧帮内参卡起面别级别帮被你出了大行吧级别参卡起面别级不错唐念图给这学不错起行于不是给及主机级别推勤起恩诺多斯内给了若格起行中魁面具如卡你说自己别 Tadru kang tira gyu di, tadru gya ju gyab si ra mik se ki tu chin lak da di. Reng yi le wang wei di tan yi ca si jeb si. Ta ting gi wen gen mian ju ti tadru kang ki gen kuru wa. Sa di ao yi, qin a zhong kui mian ju ru ka la jing bi chin yi jik le chung wa si si. Kuan ki yi ki na, zhong kui mian bi sa ne ti ge mang cuo ki di tan le le gi bi wei ning do le min nam yi mun ki wei ba si du. 明人瓦尔空气丁叔了连接重要金到王阿别次松就所进您起阿住中国面具如卡特住康图用呢出国措施不用人才谈明细了当下切不谈王不爱地谈谈日不擦弄所给你催了催国当下前于不是面具如卡起级别空内参加谈级别起内参加与内参加帮内参加明内参加所其前面具亏出做不谈这当在谈地当接报前这透过习着切不是 德州康托年数前辈起不提的罗尼呢举不起牌的言行罗那中穷啊谈给这三不学米托别出国卡级了免不去当这起学托拉得他做明明案什么所动过月昨年托过起过别你催车个免不去一场难大给你集体几年且得不用啊这个月免就如卡起入病蓝金卡业 文件面具切擦剂让所有脚步性命面具如卡其特殊抗体出库仓马日日新地谈一擦岁月面具如卡其出库仓内地谈内催了新年根据俺当这切的写到穷为内吞了得吞妥当这个银行送不他给的俺为面具切鬼词三年地给面抗他推脱度集体切个银 Tene, dagje tingji zan ma se le ching ki sung gyong si gyan re ji song yub shi. Che gu bi yu to mian ju ru ka ki ta tong. Ta ju kang le rin mi ngan gyun chep mian zi zhe ti. Chi bie gyun ding ki ne gyong gor ki le tun mi ne tong ne si wa tan zi. Ngur gyob zi nu ki so chong che ne le tun mi ne tan chuk cu ro lu ning lar su che cu ma chi che bu shi. Chi bar chok bi mi ji cha ju si bi cin ri kep de che ri ki. Nyam gu zhi xie gie bi gu, qi bu cui mi xi sung gong ki xi zi xie jia xie do tu gyur rog ram qie yu bu shi. Ta zhu kan ki li tui min na fa tu yi, ta ting ki wun gen mian ju na qi le cian ka mang bu cui yu bie, kun cu ru gyun tu tu nan chu mi bie qi bie di tan ki ni tui ka ji xie do tu gyur rog ram tu gyu. Qie gu zhi zu ya bu qie du bie, ngan cui zhong gui min bar tu ji qi xiu gyu yin. Lei qin zhong lu su ri ki nang tui ngar wei xie do tu gyu zhi wan yu ji sun yu bu shi. Tadru Kanti ni, sinne ge Fujian Congco gi, Zhongkui Jizim Tunco gi, Jindib Gimne, Nyergyong Chibisi Gimbata. Zhongkui sinne ge le rogyo chike menju ruka, ka nishu zogji bahang, Fujian Xingqine Gimbashi. 南京开业福建起创办门卫大年特殊看组不谈福建给面被女秀与贵面具几个月俺最敢苦格地谈对年七不催推进了丁真学个演习送于不是
0: 你家的三个月被布隆地不是布隆阿地母班大总给中国肉油的行列别动的内数密集给丁真切过洗地各顶比中国熊族前面落力恰个这边在过了帮不切一波时切过过粗末他阿东给军哈三个布隆地给他的给崔西松电给全界群年六分归行阿东学了穷这了落力群为各种秋夕的切不切群 在国托布隆地的家对中国熊族亲母娃周国卫谈布隆地库里有谈行列谈卓列部长给来着比图以娘图第三百六七行军之穷者地不足协工呢两个也不切给米给的娘地不了恰个这一波是比图以恰个这边在国托中国肉油的切比行列别动的那个肉油的问题穷者给听不 天爱恰用激情的顿松心不念他在激情的顿就能交松把的帕的游击点头不论地谈中国行列娘们来了冲着生死吞不透不念几个你不用咋装这王我不切约中国唯一中国行列娘们来了冲着有多少我透不谈军队求证地不走谈为着别顿创作组织天炸弹才是我才退不预备瞧你不用母体娘们来定死不当年 中部巧用给特区肉链之外军车没把它给人三百里去了军队东军日外有几松多布隆地尼FGG为啥的举动也不谈几个给撒起恰当人给苏当这位FGG人是这个月不是行列尼布隆地改天天来也不谈中国师兄给年冬古老年松阿吉苏布隆地了肉油的切给托人们行列日记开间给做中卡出个案年 布隆地巧呢为着恰下了工地动画谈主力定价给密切运营用的夹球切运给个你比拉当之内娘们的切比我色系提主力管不呢多个人总给巧说巨型预备给的三百批行运你个的得不呢穷这日康熙一男吞不看着多内部内政国土办西部所给吃我了恰个这边在国土三内地给密措给国的位中国布隆地的肉球切比行列日记开线促中给组长杨华德以内端日的新的连军南运杨华德以年端捐个略龙国了布隆地人就个三内地给穷这团来了色局新军团得不出其他几率也不少给真龙忙不切呢
2: 吞不骂我谈偏这些吧永不骂我所给干的彻底盲做给细节多个那段他就搞我的球的多第二个案子布隆地的肉球的前年行列来自娘们的别为团委给我组织起引起起的那运杨华德以中国布隆地的肉球的前年行列日记开间做中期年冬捐了内送布隆地的军队穷这给出的钱过做不谈热国的马尾立定谈十三间给托他们局 中国军队穷镇地不足通年罗力穷月日记开间促进期特东三内体给能系统设于拆进了西促地半个类型吞不透位南国给孙卡顿穷镇特别安电视切别布隆地尼三边南镇切有点不列特有若然切有进我就难运
0: 罗主任白尊切不与日记开间促进期三内提个的军队穷镇地不足给别人创作定居团住军肉切不谈三内提给巡逻老子你切不加的就所用切一不是别人创作另一个创作出国内用为娘们来看给给古的话一些没了满的意思过不了中国行李日记开间给军队穷镇一切用我们是俺们出国满家了达到切不得了心里有个 提到了也达到其个有限度别等创作你吃我有没体外忙为军队穷者了抓枪不给你军队穷者地不足切不给错了六十吨与日我讲一不是老子把土瓦鸡来一组一各种啊中国日记开心给俺们了地不足老子了把它突击起修行落到都为推进的了你也吞不怕讲也不多首先激情激惨啊你这顿捐了给我吞送 穷者对于查理基俺们中国日记开间的三年西瓜摊皇冠地盘中子有几限度不论当俺的托了那总的总部安德卡罗蒂玛纳尼我们去南巡老子日记被撤给拆卸时年度二十六年送空给中国行李日记开间的结束三年穷者穷者地不足给老子老将切不谈
2: 티지 퍼유드로니 싱듀츠 니치디 튠바름 버파르 용화 체유 공기 중국 신리 리지 계제 말립코 산에디기 충제기 튠법 하장 마와타 지친지 튠법 뚜니네 숨창아 파르리 싱기메 더동 딱두 제르 차네 포비 닝게 체유 녜도 니슐로로 균지 충제 로드나르 낭진 치지 네드드다 짐신 탁주 투비유 창매 시세에 따라 중국 칠레 개배 TV 락제 체시를 쏘는 충제기 튠법 교부 용 미시지 신도 공기사르구브라 러시아인 피기 당와 유 균지 충제라 로드나 종기 망초기 켈린 개개가 토바타 산에디기 균지 충제인 딥큐 녜도 니슐르 지친 업주네 지친 숨지 니슈 저주 바르파르유 탱고영아라 니산에 티기 춘진 딥주치긴기 싱부 규미시인 중국 신리 리지 계쟁기 로람호 니엠메즈라 남스 라워도 유아더비 균도 총송시 신도 로주진 앤데칼로 디마나이 균지 춘지 때문에 싸비 무일디네 박바뉴바타 캉바사브 기브마세 더동 종부야 치유 공개사르고바라 중규릉아라니 중국 리지 계쟁의 무투 롭종시디 시나타 무카르 시추니 유미츠 니치디 튠법 버파르 용화 체토 냠도 디진 덴베 초의 초스 규유 인시 신도
1: 이런 망초기 지지 숨닝키 천공토 세자베네 이런 초마키 아먼 초고토 어리 타주 멍주시러 동대다 유진 대미윤이 멍주티토기 이런러 전진차주비우에 군동춘진디네티 인시주유 어리초네 튠티티 켈린체미버신 Ari zhongyang mengji buyi ji zi sum ni. Nin ti pa ari ma ki cong le chu xin kia da nishu zian ge yi chu lam le gyun do dan si ba ma si. Gak dom che pa zi sum mi shu wei chu xin chu ki gui gyu nu ba xuer tu ju yu ji xie yu ba xin. Yiren ki qin zhi bu zha, ala ge qi nin ti le zhen zin ki qia ju keng ru xi yin zhong cang ma te ma ni tu che da qu bi lian qi lo gyu yin xi xie ba xin. 이른 이슬람 추초기 계급된자타 친지스주 오윤행강기 주시 닌티르 탑초용기 먹탑 참조치부티니 이른타 리인지 주문기 낭툰 앙탐부티 인비 이른기 어르타 이슬레이기 서쿠이기 고구이 탑초기 툰지르 도시 저와니네 동토 중미시지 시규부신 싱글링게 콩세리체 년준슈케 미마갸솔라탄조가인 리젠긴쿤난케 저시상불라시 샴리아 링게네 모투 중앙 롱칭인친 지켜블리 콩 표개치름토 구지주비 리첸 신단남 신조나쇼 디타니 키랑기 수조딩유
0: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십시르기 체진 세부통투비 로데부낭초
3: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농잠규비네 디타니 앞엔도 여시
4: 디타니 키랑기 시어부어두유
5: 铁拉这边这里啊恐怕也不容易呢此人我就用途不止列个独自咱把刚过的选笔呢吕中用为马车看到呀浪过人嘎比你这里越途不得的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铁塔尼
4: 俺就唱美娘头松勇去。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츠 트바
0: 시에치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큐미 케쮸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레가 치드 룰랑나 녜와 메바라 레 춥교로 루시엔이 녜즈기 촨부이 룰랑나 심기 동예상 담시엔 로이 테좀시 루메베 뜨무니 마르메베 세다자 세글랭게 공감사 텐겐에 공기 담빅가 시에디 센트베 제라이나 타딩 나남츠 이젠디 나올로야 꾸디 슈제 송시에 대다 캡공 크기 테기 송시에 이미 중세치 키유샤이 딱다리 다리게 레제 나올로라 쿠베 하나주 퓨리기 레시에 망부지 도릅슈제 생겔 헹겔아야 직 퓨리기 루가르기다 진네기 방주 추네 레시에 시 으 침침도 초베다 야게 제자 오디직 담제 생겔 헹겔아야 냠주다 생겔 헹겔기 년기 수수야 민토베 리바슈신유 다지 다딩기 응남주 리젠디 나올로라 임바이나 제유기 차례난게 망부지기 아니 테테기 레시에다 두릅이네레 딘데 차례 망부지 나제 레시에 축두이다 두릅 딘데 망부지 능구요레 딘데 나야기 좀제 랭게기 켄세레 다 단다 이나 레나 망부지 테릅진라야 교류용도 이나 레시에 텐조야 다직 글리글리라야 레남 팀메바레 교바다 뚠지에 배주미 바라 교류도구요리 디레손도이기는 다 레시에디게 조루루 수요제 디게 냠발라수다 미냠 공매 동야디기는 개가신도 침부시 슈자 다딩기 레제나 응은라 임바이는 표기 망주기 세바 정바 노블라기 고랑기 파유 변종 시즈 총기르시에 통묘 정도야 펩제 도릅낭베 레시에 가시에치 냠주슈주이 ngona nganam su khongge turup nang we leshe gi nang lo ne mudip gi leshe sta singa mudu gi leshe turup shu yu ba chi singa leng ge la ya nyam ju shu ju yi ta leshe ti du yu ti yin ba yin na pen jong shi zi chong ge de xie tong men zong da na da xiang rang jun chong zu de ya zhe du nganam su xiam la len du jik se na du

ཁྱི ཕྱི རིང ནས ཁྱི རིང ཆི ཆི བའི ཆ ཤ ཆི རེ ལ མི རེ གི ཏ ཅིག སེམ ཁམ ཡིན རེ ཡུ གོམ ཤི ལུ ཡིན རེ དེ ཤིན དུ རང ཇུང ཁུ ཡུ ཅེ གི ཁེ ཇུ མང བུ ཅི མཉམ དུ དུ ཅེ ཚོན ཡོ གི ཡོ རེ ཁ ཅི ལེ ཤེ དེ ལེ ཡ ལ ཡ ཁེ ཇུ ཆི ཤུ ཅིག དུན ཡིན ཆི ཤུ ཅིག ཁ རེ ཡོ རེ ཤུ བི ནེ ལེན གི ཁེན ཟེ རེ ཨ ངེ ཇུ གི ཁ ཅི དེ གི རོ བ ལེ གི ཅི དུ གི ཁ ལེ དེ གི ཅིག སེ ཡ ད སེམ གི དུ ངེ ད 거기 춘토베다 년지 되지 락제 되지 딘레지글이야 차인고레 슈장이나 다 내가 집에 규림초도 지단 집에 있는 학바도 신구의 조규기 치멍시리 교류에 내가 망부지 지도 있는 내가 대랑 대랑을야 참배 내세 망부지 단자 있는 하하 후후만에 내가 대조바라 치기요시 아 공도 렌제네 센트베 다지 내세 티네 내 텔레마 대바치데 아 송세 티 내세 티 다지 아 시지기 능로로 이내래 시지디다 초부 시부도가라 지단 체비나 레시에스게 되고 시에신바다 민저와리야 이게 고네 죽부도 청물로 지단 칙 땅땅이 칙군의 정내기 파능도 뛰어 유배 칙팀지기 간제로 퇴야 된대 휴전다 레시에게 송시에 따직 시지도 좀 법용도 시에신바다 민저와리야 콜 시지 시부치 퇴야도가 단다 나랑게 레전디 트리 집에 규림 트여

직 시에르리야 퇴륜게 아주 남륜게다 시지다 민저버리야 콜라 시지 시부지 칸용도와 시지 시부지 퇴용도와 다 대인은 개주 최슈지리스 된게라야 냠주슈이 아 송시에 공기 송시에다 툰둥 까마직 하점테 시지를 찾아비네레 링부제도 법치 강라 민주 강라 제베 미슈 르상 제베 개브지 처루마베 상상 방디 호게 방라 주딘 컴부메도 컴부카라 심바 메도 미글라 제바 호조 제미유라 제기 제로렉소 슌바네상 고르케 제장 시라 펩다스 어딘데스크나샤 샴라 임바이나 땡게 촐라야 짱바 누블라기 도릅슈베 샬라 게뚜기 레셰치 냠주슈주이 샬라 게뚜슈베나 땡게게 킨세제 태아 싱급무 차르웨 제라이나 심젠지게 아니 갸과다 강내다 지제 눈지지 깨심베다 갸과딘데 체제 싱그디 큰용바라 지기오레 대규림 딜라이나 시알라 갸과 아스기오레 다데데부 시알라디 갸과야 갑라이나 미지기 듄라 심제디 체제 두거로 휴잔 지단 체비나 아 시알레 레셰디나 심젠 치게티 땅용고요시 야 급리 심젠 칼라니라 마니 치게딘데 유베이나 겸네 대겐지와리 야 대님도 림베 수요지 다 단다 메시 신내 팅럽진의 야 규르제 신도 모야 이내리 두에 이내리 두주망 보지 추제제나 규르요지 다 이내레 시알 개괴다 규림 지어바 티이나 단다야 즉 추제게 내가 제 차르베 제려야 응아르치 아 총스클려야 통교망 보도 샴리나 정보 누구라기 현종 시즈 총기의 시에 통문 종 따나 다샹 랑준 총존의 도릅슈베 시레레 시에 찍라 세나도

0: kongi leshe te shizi nanglo la yin na kika mugbe shugu mugbu shiru shugu gyalang gyakyu mindu senta kambalam yuntang tongchin chokye mizi yin na rinju langma dala kereso tegen gongba matsum tabo gangi chiochung echa misha deyo langma sugyu yindu dechong lokyu mindu dechong ciwang pumba pumzi nyemba yuto zemo tonggu sumzi Nene nela peta, gyabsu halu mido, shukshu shulu libyo, shingjung tabia gangla, langwa jegi sena, samu pyumi yinya, buji yene, dunsho, sikyo nasha. Tajik lenge ge kongge, leshe titalaya, sen chupe jilayna, susurang nilaya peji tukzu, dinti ge yu shayi. Leshe siya di she shenbada mendawaraya, kolaya tajik gyablo ge babjata dinti jitan chebayna, goya mendo gala. Ta chi su jik chabdun ki gubay wang ki ane digu ting la ya jik ting su chabdun chi tujan ba ya chi su ta suyo je rwa jik kyang jo ya ki le she ina ri ting zhe le she ta jik chi su gubay wang ki suyo ba ma to chi tan che bi na le she mang bu ji kurang ki gyab zhung rui mu chabu di rang zhung kham rang ki ge ti ta jik chi wu ki ina ri ta le ka chi tu ki yo je ting su tak ta chak za ryo rwa ting su ge ting su ma to chi tan che bi na 레시엘이야 즉 겹종 주문을 수여봐 딘제다 지단 묘묘제스 다디 렌게게 레베지 묘조토 묘샤니 레제 넘렌게 샴라이나 무투제 야랑마소에 루시 남마소에 루시에디 달랑마슈에디 루부소수게게 나로라야 아니 저기민도가 가시에스나 낭상에스야 치크소에스야 딘제 제제 즉 랑마텔이야 즉 고도면저와다 야랑마세야 디레 나로레야 즉 고 소제 베기 직 가르시고래 신게 능로기 다 차시에 되게 민도가 직 카시에 탈이임 카시에 끼리임 야 카시에 신거 추당 차제임 카시에 신거 묘 차제임 직 랑마리 소당 민자와다 랑마디 소외 뒤주 민자와 딘제기 개발도 수여이 샘라 모투제 장반도 불라기 도룹슈베 변종 시즈 총기의 시에 통문종 롱무샤 우겐 총존의 도룹슈베 랑마 소외 내시에 직래야 센나
1: 신뢰

다지 저 접두기 레셰디 시즈레 임베이나 올레 쿵마오네 더루 쇼보마나 더루 샤베 쿠마 올레 로라만두 쿠마 도지 차다 파제 동가 유토 레부 쪼라 꼿나 닝글 헤모 쪼쇼 보르용 쪼라 마도 조빈 도지 쩨디 보르용 쪼라 땅나 갸람 쥐베 차요 갸람 쥐베 떼나 촐루 니모 초셰 촐루 다레 떼나 차라 농부 땅에 로 넘벌렌제 샴라이나 짱바노블라기 변종 시즈 총들이시 도면 좀 따나 다상 정중 총분에 도룹슈베 니마 죽베 내셰치도 들어야 센나 다지 니마 죽베 내셰디 뭐마 임베이나 아니 신게 되나야 신경에 차르제 조접 차르제 아니 신게 되나야다 내가 디 죽베 규림 틀어야 사대베 니마 디게 봐 신기 노도기 니마 디게 이나 야직 죽죽대야 죽여리 틀어야 니마 죽고 쉬고요리 다디네 신게 띵네 니마 죽 차르외 지라 이나 야 신가 내다직 심제 로방미마 다 심제려야 케게제 아니 소수 김기 잠도 유베 유게 띵도야 아니 체마디게 징기요시 티 징베 유림 출라 이내래 야 니마다 지게 고 감부차 띵데 인도이나 랑가 띵라야 사죠 Tegabla yinele nima zhugu yoshi. Tele jik leje di dengi yoshi. Ta chi su yinba yinna. Ani nima zhugu be lerim te ngar xin te xa.

아직 주제기 신경해 버리네래 아직 나와 규름 출어야 아직 님아 사베 내주딘데 튕기도 가래 딘데 겁려야 님아 쪽이도 다디네 아직 주제기 유단된래야 저 얼굴과 대 규름 출어 임 이내래 님아 사베 내주여 대 겁려 이내래 다 미랑게 라고에 두고요 님아 대 겁려 임 이내 님의 레시티 등겨 샘라 임 이내 시에 통묘 좀 그기 님아 쪽에 레시티래야 직세나도

다도 스코라 되지 아니 십십 수제 쪼쪼짜짜 된데 수고요시 다 대두기다 니자글레 셰르바 단다 있는 지단 대럽잖아야 교르스인제 내림디 메버터 비차요 다 이내레 슈자 단데 튜즈 디드브리야 아니 레제 디드부초 위메 차레 능유유바 디게 슈베 급리야 아니 레제 디게 조 루루 수제 저조나야 이내제 년레나야 이내제 딘데 나제 아니 추두리 티슈에 디나 캐치무지레 있음 것도 샴라이나 하나 주 니자 길레셰 테레야 직세나

0: 那么人家广东原本呢培育盲助的学霸张伯农不拉给空让给培育些同名中年都是那个那些民用机生个人家给年龄都培训不赢但是空给那些的个机器呢这边呢的正规给农博忙不了呀这个东当的找不着不那么的找不着不热身过度啊对的习近平呢学不赢呢第二季农博所是年当的提醒都赢呢
1: 지코요 요금실로 등소 중세 중세 문제도 도좀 저기 매배만도 지천에 임바이나 파조다 시에 등소 당연도 임바 파조 관계직 당 초보직다 백이디 장제 수술 농배 난로를 야 내가 지도 당연 유바 등제 잡으지 레슨고도 로 시험라 임바이나 정보 누구라 코랑기 이야기 넘버야 뇌배 내셔야 된다 지도 틀어야 직생 난제 안주 더 시지 그거와 증규게 아니 내셔야기 동점되디네 참 저기

0: 진데 뉴운즈 지고 고 바바다 게제 띠즈시 되나 용민도게
1: 로로 발라 쭉쭉시나
0: 부 어제다 초주 주대 체가자 신도 다 대쇼시 게시 쭉 되시
1: 로로 발라 차디사야 제무데 제차스 다 이내래 등기 초긴간 태동 체압으로 봐 초부 망부지기 와라 깨지셔야 건조야 내 쭉스지로 쭉스지로 고나 봐라
0: 뭐다 대 쭉스지 게저 시야가 용매매 부 녀야 주스 심사도 거야 안디
1: 로로 발라 야면 발라랑 녀 생각해시 야 쭉스지로
0: 다
1: 녀 저거
0: 쓰세 부디나 응응 응
2: 잠민토 강타 링슈니 키타 파메 파르트 취비 사타티 미반 키 파메타 냠도 투거 파메 참지 진수 킬시 이난 키기 미수 카바르 코나 데니 뎨브티지
3: 나타오 코토시 나자니 투베지리아 콜리아 주도 카제 중소 나라니 수타 주문능시 조베지리아 콩 미첸타 조미치 계시리아 조르소 타나 랑키 랑리아 수나 기우엽자 디네니시 콩게 나탄 카제제 소와 사르부시 게야키 타제소
4: 임질라 나야 이 무베 내 포버다 컨디스 체네 멘주 치고 제베라
5: 다디 심제 제고에 요마시 대샤이나 매 당제 멘주 제베이나 대자 된라 편제 하장 야부 요르다 더도이나 심감 토네이네 멘주 제딘데 요르
6: 당토랑니 정일의 균도동 균도 첨부지 제강 제와타 타니르동 심감 디당르 도고르 치고에

폐역이 뜸지 집에 리선디 선신 나올 그런지 그반이 텐데리 생기 좀지다 년주 쇼케 강조 로지히 텐데리 선하 토리 정리 원장 괴기 룹 계감 상보 하사 집에 견시와시 수주인배 현재네 돌흘렁한 세로나 토리 지린키 지시 강히에 이거 저 양다 지급 별이 게임 시기 원장 키 전조라 다시 로키 콘라 네야 리그 자테데 시리 다제 간스 칸라야 주신 뚝비 키네 원장 진도 조르도지 그 세증아 랑기 차와야 시업시 서버 토제미 송동 초기 나주 유비 사디 총제 티 원장 주신 망토 돈주니 레 라우 자오시 디엔미 사토로 원장 주신 총부 시유나 대내 장면 무의주 뜬신 대승기 경불에 총화시리 로리청리 문유례자니 별안주중 등의 급주비에 조내 례자신신 정리 양지를 시진취원 나수 정리 정신기 간내대스시 랑주중기 나래다 신례 전제소 초몽비 튕구 두리기 칠례기 나수 가주 분가지 중례 진동 튕주르타 시주기 대교로 라제기 주비제라 흉린 겹디 도표 지도 전에 각주 가스 지휘 회사 총기를 나제 자단 주기 총기 신비 지비 견제 정군 한 공리 지주 조종 뒤 레저라다라 군대 동의 첩시기 개련타 거제 덤진 제실 지토 사대 나수의 간에 세티 미시바 르시 퇴응을 교로할 지부시 망라 대자 주머니 시디온 레지 치슈 시제 지비 계제티 나제 자단 주기 미처미 심난도 냐르 유진 콘수 남카타 타니 슈기 네디 주비 준신 통강 시니 미마마조라 응응의 친진키 대자 춘바 신인바 세보 시기유 미처미 자지신 송어 준바 양타비 시디온 레지 따와 주부타 라린 따와 등시기 타주 정신기 니바 튼신유 등시라 낭친치바디 대사 동기를 나제 자단주기 당윤 리지표에 자주기 초등도 조류 공수 등주의 균형의 지도다 리공기 리지표에 차고 계린 락제민의 내대 주비지 지표에 계지 말라 주신 생각이 국민의 리지와 주민발 자제 제주 연기 리지표에 나수의 텁스 당부를 쥐어디 나수의 소바타 냠선 냠대다 냠도 니에즈 치유 니도 니서니 로로 토리 청리 시준 치회 문주르케 레드 베고 총메 원장 텐준소 뇽제 치회 니준 나소기 겐베 신순라 추치다르 첸 퀴미히 네든 체 테나 테사 총게르 나제 자다 치기 당조이 수지 옌피 봉키 레드 미나 치디 강예 키 듄도 치슈 미게 바라 니모로 렌코르제니 신순키 제살라 따와타 콩모로 시주 롭정타 니도 치디 체주 메겐 시네 교뉴 라제 시바타 진동라 케베 신수겐도 교르바 제유시 니도니 서주르 지가르 콘 라리향 로리지니도 교진 저우용라 원장키 룬덥 사르도 제신 총미타 유고회 균미지바 통화타 민망부 레서 원장신도 교르도지 샘디니 슈바 튀급 콩키 미소 치밀리니 메시스 등아 당원니 나서로 샌드 치주시 나와랑 레지 시브시 제지 참니 레가 치발레 중어시 이바타 뉴드브체나 신의 제지 초토바타 제지 오마 초토 디도비 담바 테니아르 키스디 레지 따월해 테서 총기 나서 자다 주기 당유 레지 바 참마 신초겐 시 제되라 람팅겐 시장 신디 중유브시 고체키 니지와 대사 중기 나제 자당 주기 당윤 리지편 신수겐다 신송겐 시도 쓰는키 슝랑칸 리고루 뼈디 신순 취득다 추부 팅원소 지혜니 주신 참아 자와 촌이 룬덥 개발 제유 대사 중기 나제 자당 주기 人们以为 뜻이바 刘宝平 罗马人 차진 신수기 나수의 쾌도 대진 토리 칭리 최고기 서주 신바다 출랑바르 교루 교바마세 퇴고로 냠뇨 강양 매배 공기 텁시 유구 제로 되니 강예리 뒤텁 제유 대더비 텁사 당부로 내가 후다 주비 냠세 티투비 지줄리 라제키 카네르 신세니
낙수 신순 순세 자제 제주 계양의 예심바타 사공 카치도 자제 곱줄리에 계유바시에 역지 시사리에 르오나기 케바 롱예진 르롱 원장진도 규르바타 로주리 테사라 원장기 킹비 미셀라 미디 테사 총기 나제 자탄 주기 자차부 미지파라 탐바 튜니엔 키닝답디 신순 테바타 소와 죽바 역지 제바 제기 뉴린 시부르 큐바르 제유시 데더비 탐바 튜니엔타 데데티디키 주주기 트린화 테사 총기 나제 자탄 주기 세리다 튜빙하 나수타 네미 춘딘 지교 타종다 지신 사사라 지신 티바타 동전 참사라 동전 티바 자 참사라 자 티바지 타종 지에디 주신 망부 수부타 주신 야부 수부아 주신 라 요시 야부 치바 지키 루시 숨라 쉬니 주신 욕치 덥지 욕치 순니 나세토 쥬르토바 지에유 레자 종기레 나제 자탄 춘기 디웨 동주 르웨 라제 치모화 시가르미 Chola tong mi rungwe, tong mi samdiyun toda parasumto dinsung jiejing. Kong ki, yuxin riri, mi mangbiyo simdiyun duyuyubye, dom ni sun tuba jiegoba le, chola dene tong mi rungxi, dagdo jigiyubashi. Zhong qi ni, nang zhin chebe tongzhu la, kong dang lero cu, nyungtar yang, dao zhu ri yoqi jie ni, tongzhu sadyu namxi dang, sashu dang, chue tuba jigiyu la, sun zai cilin mi bata, taji do durgiyu. 최대 팀주 테마 지역주 예젤라즈르탕 통신 리기 표함 진대 치비 가서 장고 팅고다 롱고 토비 신리 대다 강종 사도로 싸워 땡부 총리 룬도 계신 유버시 신리 템바니 낙수 콤바 탐바 비인신 천된진 등 시사 진기 주인 시비 욕진이 문주로 용회 거제 개린시 대외 양시 더부 치도 진니 문주로 용어 선바 주주 레스 동쇼 뒤에 레저 조준 기비제라 슈긴 TV에 로리 정리 문주르니 준세 못업 지게부터 부인비에 네버도 당기 주주 상부 준세 힘이기 타르비 당니 주린타 네보 딘디 딩습 14지기 뒤에 슈갸고 제지라 톱주 메지바타 서대기 닝도 타르비 당니 덴데티디가 레딘 축구 시바티니 테세 낙세 자단 주기 레미츠 응원바르세웨 선비 냠주르시 임바시 콩츠 망소기 미통 러신 투비 응원세 투비 제지 야부 초발 준기 유라 미럽 지마르 미바타 풀 옆편피 응원중기 배주인양 지기 유 레서 총기레 낙세 자단 주기 섬주 지기 섬로 땜부 주디 정다 총기 짐니기 레리 디센타 정군가 지디 지바타 유남진기 튠주르 람스 퇴우창도 동화 남자기 십시르 친구다 멍은 동주 로슈 코즈 추궁 견린소 대전리 개회 내년 타주 뉴년 제네 리그치르 짐바타 뉴슈 지르 튠비 레게 님슈 침부시 차바르 제유 요치기 톱스 당보로 낙세미 순 서지기 긴고와 대양기 원의 주부이나 네비 뉴스를 뜻이 체린 집었다 낙세기 미순 고르십 집아 야나 균댕기 소중타 요치지 강신 이롱 토다 파르솜토 레네 띵송기 뢰인 부산여 민동호라 주신 서버 참아 기감기 충제라 지니 송용 14 지신 유부지 니도니 지지로 순도 Tesa chongkir ki rimzi gyoba yina naso na kyung muu chi goji goji ta godong gyebje cheba ta xinsuyun tonggan tongjur chi lhazam doba. Manso midin chi gubjel ngachu lhazam zhugzhuyun na tuibar. Manso la boba koro tongjur sunju lhazam chung yubarshi. Giga ngunjur ta meser bobar chungne mimang ki chido ngujur cheba ta. Mimang la tene ngujur cheba. Ngujur ki chumze mimang ki nyamjo cheba cheki doshi sanya tuibyo langlin tar yubarshi. Tene, maang la deza chunpa ni, sidiyun leji chishu rei jeba kangchong sadoro chima chishi langlin darwa shi de, ngonjangi chunze la mimangi shibje jeba ta, peke ki kebo mimangi nyamchu jeba terri. Leza chonkire, nazi zadan chuki leji lesu dobyu legar huda beda jigin ki sakdiyun naso yubi wangki. Chong yun so, ngonjang kibze chidong gubja dunju dundiyun lu, jajanga tang chengchong dunni, 다제 자제 중이다 정중아 시바르 파르이브시 로리 청리 문준니 신수 나수 각주 멍덥지레라 지주 조종기 준신 멍덥지 대와 양시 롱아진 중어비 고수서 서바르
사드 나소와 서로 토다 파르송도 양 타베 시딘 레지 따와 치딘도 제디 랭게 지지 니드기 주바타 덴덴 디디기 주츠 남가타 타 니슈기 네티르 푸릅 서줄라 나로 해모 팅딘타 나로 해 지도 덴피 원장기 김시시 준통이 임베 이지 덴부 유버시

0: 현재 토킹기 섬중 워머티 제림당 개왕 예민지 집에 지수 탐 개원남이나 디콘스 양지 도요 마르스 제텐샤
1: 알레스
0: 딜리나 망도 짐중기 튼전 국제 개주이나 덴비더 제비나 도담 지미 도담 저와디 증구기 네 게미 도담 코스 네 도그메디 전에 네 기변 토미 도담기 네 기변 론수 주주이나 기변 토미티나 정일 토베 기변기 최고낭 도담바라 왕외 권위기 중위 제국부터 도담바리나 도담차외긴기 포베다지 군구디네 원장기나 섭주이네 제국요르제 된샤
1: 니세
0: 다지 샴리나 베드나네 기미 도담베 원겐조디 카르카리메 고리나 모르시나로나 쇼지
1: 너 디는 안 주망 튼침슝키 튼제 국제 개축계 지부탄 튼제 국제 개축계 니바 디시이네 튼제 국제 개축 교숨지기 난리이나 댐비 제바 대비나 기미 도담바야 샴세키 원겐이네 가지도라 태아 당부디이나 토단 진예 미디나 미신키 레가야 토담 제비나 케빈 토미 야펜비 지더비나 제고지르샤라 토담 진장 샤브티니 케빈 토미 야 펜도 미비이나 금진 로드 메바야 토담이네 진점 샤미초지네르샤라 니브디 차샤비나 토담 지미디 미신비 레가야 토담 제비나 케빈 토메야 다조 동토비미나 튜돌이야 케빈 토메야 다조 동고지리샬 토담 지비 레튼티니 체마야 탁주 지미구비나 케빈 토겐 김미 조드윈 지구치과시리샬 숨디 차샤비나 토담이나 죽조베지리야 토담 지미 케빈 토메야이나 토담 레튼키 니츠이나 니시슈고실 토담 지미야 레튼 토담 제벨의 토비 규노디에 있는 뒤돌이야 키벤 토미야 규주인이 지급 지르샤라 로 샘리는 최민키 키도고로 모두 쉬우이 잠바질리라 근데 쉬알이야 최민키 키도세야디 근데 질리야시 유명고로 니엘이야 모두 신나쇼
0: 디나 최민키 키도세야디나 팀루기 신지자 메버는 최민키 키벤 톱톱 체제 미시엔이야 경구 수업에 들어질이야 고알라든 찍어요리스
1: 리스
0: 최민키 키도블럼루기 망도연 집에 워기 다지 규노르니 규고르 쪽으로 뉴미지기 뉴버 튕구이버타 대미유디나 망도연 집에 발리나 믹세기 내주의 워튼베 균대미비 기변기 규르도 라스 제시도리스
1: 리스
0: 지 최민 키도블레 니튼베 다지 폴로리나 최민기 키도기 폴로이네 쓰요리
1: 노스
0: 네 미시엔이나 제팀기 시즈사 메버네 최민기 키도 총부이나 경구 포겐기 최민기 키도 칠로 지규이나 리든디 슈아기 왕지요리스
1: 알 노스
0: 마드 제드름기 트레드위네 주민기 키돌리나 샴세기 리카시지네 이여레스 디 당부드 카레슈비나 마드 틈누기 다지 자주 미주부타 뉴부 메바 아니 트레덴 제벌의 주용어 에너지 주민기 키돌타 니브디나 메베 폴론 라더 제벌의 주용어네 주민기 키돌
1: 노스
0: 네 수부디나 켄케 메바르 수베레 주용어네 주민기 키돌 시부디나 케벤 토겐 타 뉴즈 포겐 더두이나 초 숨부지기 자주리 중에 주민기 기도 딜리안 양 시엔지나 주민 기도 두버리나 잠세기 차진 카셰이네 좀구구요리스 당부디나 망두 지비 초지기 케벤 토바타 대안지 두누기 네 케벤 파로디 게젠데비 두누르 망두 치마타 게젠 메베 두누르 망두 치부소이나 주샤스
1: 노스
0: 니브디나 망두 지비나 초 시엔이나 중구이 포바 Tiyan gyunurki kibirina gyungun pobo di gizhen denbe gyungulina gyungun pobo ta gizhen mebe gyungulina gyungun pobo ya zuyo riz. Subdiina cho jigi kibin toba ta cho xien xilina gyungun pobo ya bar gyumze gi zho yu ba. Tiyan cho xienina gyungun pobo di cho jili kibin toba gengi suyabirina gona jigiduz. Tadina shibdiina jirimgi shinzisi meba. Gizhina cho jiliya kibin toba ta jigshilina gyungun pobo ya palina jirimgi shinzisi yuina nachi mandun chebi pargi zhawarina jirimgi kailin ta sungyub tojulia zuyminki kitobdi duguyo maris je tensha.
1: Nisi.
0: Da shamliina bedunane, nizu kandegi wolina zuyminki kibin tobgengi tobe na kibin di chilo majin jigiyo me golina ngodosh narona.
1: Nisi. Di nang an zu mang tuan chim shung ki tuan jen gubge gyeju gyan ga bada hang. Tuan jen gubge gyeju gyeju be denbi chewi na. Kibin topgen li na jirim ki shi jinsi me ba ya. Zumin ki kibin ina topi ina. Kyungun po gen ki di ina. Kibin topgen li ya topi. Kibin di chi lo gyu ina. Rwa shu chokbi ina. Siam ki ne chu le rikji yu bu pu je ina. Tiyan tangbo di ina. Gwen ju ki wun gen drup chi ina. Jep jirishya la. Nibu di ina po. 폴륜키 뷰가 마장 공키 장제 지두리샬 숨부디네 동주 기운게 미바 시신토이네 장제 제베 폴륜디에리샬 시부디네 토베 케벤데야 제짐키 시진스 미바 케도 켄키네 미신바마세 시 미우브지임바탄 토베 케벤이네 미바 귤심비히네 케벤티 칠록베 웅게이네 쿠르미굽지르샬
0: 레스
1: 로 단예 그런 건 쉬어야 경고의 포기는 로교인의 근데 지고 유명 그런 걸 주시나죠
0: 들이나 마도 팀 중기 전쟁 국제 계속 접든다 국제이나 계속 잡게기 나와이나 경고의 포기를 로교 지다를 제주텔이나 샴세기 때비 가셔지야 제요레스
1: 노스
0: 디 크래쉬비나 당부대 기변 톱경 김 미디 기변 강톱이나 지금기 신지선 매바 시밤이나 시고엽이나 근데지 경고 라게미 kibian tomiliya, kibian kandok na chira chukuba maasay ji timdari na kyungu jinzabkyan chegubi ridiyungi tuyayi na wangji yoris.
1: Nus.
0: Nibdi na kibian topgengi midi top simbi kibian di rimi ngani na cho sumbari na shukru chebi na ji kyungu rakengi midi na cho sumbari na dirdiyungi kyagu nangloyi na chira chukubi wangan kuriyagi taji rawayi na tuyayi wangji dos.
1: Nus.
0: Da shamli na bedun la ta ne gubi na nabu choya ne Zhonghua Mima Jidun Gigab Ki Mangdui Chimshung Ki Kengyei Na Gorle Jidun Tunzen Ki Liu Tangbo Jidang Ki Tenpi Gorle Na Rizhijay Ngudu

0: 阳光来之后，
1: 레이스 근로 보나바 토므르 코디오 노블레진 힘운데 인기나 파일세 군노가 츠크 근콜 그짬바 땅 아영 삼드 체능 그짬바 라마른 친도 마글 노고 파일세 군노블레진 힘운데 코디오 나능 진념데 레인 힘운데 센지능 조예레

나 바가니람데 모투즈간도 디즈게레 데릉을 예전디는가 토르디글랍시 근지 자동가 텐데 쳇터 예접샤고 비고다 템부 사르반데 인기나 다든바가 시스티니니 정도 땅에 들어차지 있는 거 천스르기 권들라 습관데 아타 권르게 땅에 생긴 로보나 바가니람데 모투르시지기네 다뜨거니나 양다 토르디가 시킨 걸 로보나 바즈나 축고 디엔진이 다영 아자체비 생긴 로보나 바데 영 천스르 거르게 영나랑 개펀등 되어 놓고 천스르다 뜨거니나 펜토린 좀 특히 다기 몬드리앙 없이

자당 수기 규제 메롱도 나조 메제 되고 세월든 년신 지배 루이 양배이 되게 롱예 라량 스포르시 미륵 시행기 중단 등규다 장지 벽에 장매 남네 창 유럽 사르베 규제 삼바티 잼닝 미기 가든 켈르튼 농지 선심대 생계 조글링계 공감상 단다키라니 생구수베 레젠디니 교육 카르마 숨주 신중 양년 시배 농지 루시에 미센 Keringa lezen tena, mazu yina chung mikse jengi juishishi kene yinyu. Keni, jidangi nyenshe kyanwazam yinbara, mazu pyugiru longye ta nyenjin gyundu chakzen nangi porchuk lushe tang, daganishin chudonzo lushe ka jik nyamdi yina nyonru chakitin. Longye ni tinglip gyuzegi chukdu chishushi yina, ten nangi jadan lushe ni nimata huzarishin ka chede mebashikin. 계급탄 미릭 시행기 계획 토네 수비 롱예 표준 제한다 당연히 균두 처제 정부 대다 벽에도 인규급 승무라이나 원내 토난다 승구 팁스 중견기 차시 개진 식리 롱예 뒤에 난기 루시에 대다 벽에 일남네 년신 집어라 링규 대 벽에 장매 남네 기르베 루직 레리나 년의 기민의 가주 차단기 소라디 마주의 인공도 태가락 제인구유 오늘 하나 둘 핸드 티링기 루시의 당부 양기 인규국기 롱도 펴나도

생겨린게 캐나베야 다들 센시피 가르마 숨주 유베 신주 양예 디자이너 그리 시베 비교로 롱예 단년진 규두 차진기 규시 시리를 전티 특히는 안주지 버주기 루시에 걸어야 시비님 단이 저동조 루시에 걸어야 중세 시비님 그냥 년진 규두 차진 인구시기 구축 바르숨도 있는 저동조 루시에기 남야 레젠 시비 대외 삼시 중기 삼리 롱은 망고로 송지 마저 롱예 뒤 중탕 대난기 미네 내지 주름 르신 제스 향

퇴기 콜로 담은 신도교 가르마 숨주 뒤주 줄레니 개규르 규제 회동 바로이 롱예 루시 나웨 뒤트리큐 통외 밀라 수기 엔제베진 년배 나와라 퇴게 양스코로 디린룽린 윤의 체반디 마웅 제베 참바식도 네 생겔링게 드링게 레젠 판에 마주 냠도 있나 규규로 롱예 다 윤두 처진기 버죽 다한 주동조 루시 카지 예스페니 루시에 대다는 년배 규림나 만주이나 루시에 롱주 제부장 마인바라 어저와다 다정케 세부다 세무츠 롱년기 규제를 진배린다다 순수려야 실미치 더 유충류 공남배 까지 배정을 되네 중등 지시 이루 마주의 계기람네 개외 정신 젠다 타니브 초라시 주 특기 되니 링년 낭제다 계익 다르비게 내든 럽진 시캬 지름 뒤주니 주무신 슈르교베 디링기 까마숨주 농진기 리젠디야 디니 죽두레송 까마숨주니 뒤주 통동시 인야 부교르 유제기 럼부니 더둥야 갸링부르 무두 누르신유

0: 이게 세계 진보 응아 동안에 다 통마르잖아.
1: 아,
0: 제딘 당부 임바르 봐. 통마 임바.
1: 아, 통마르 데이터 디나로르야. 당부디 딘디 송도와. 술룽 코드윈 직세다. 토강기 미추베 네달라. 제돔 탁주 지주소 셰브슈 세시 나로르야 주제. 사드 유고르기 대자 길랭기 뉴바디 문에 치르다마.
0: 슈산. 다 디더부지 차샤나. 펜바 응어서 토게디 다 유고와 소리 제발 학과 동안주 유고와 소다 별의 피디 삼바 삼마트바 kalung to cha ba la so be gi so bu gang gi da gang ye che si bi ji ri ba la
1: da di ji le to di cha xie ji xu ne ta ga sha ji da yin ne ga na su tan da nang se ne ri ba a de jong qi si ge duo a din ji ji gi da ga na su yu go zhou xiang a pe le pe bian din su yong ne cha xia na ka xie ji te ri le zhuai ni bu xi bu duo mo zhe dang jie da ga na su a sa jie de sa jie bo ru le pe cha xia na bian jun ne ngeri su le zhou gui di su ba zi sa da ren bu yue ba le du po ye nian ge yue ba 아 학교도 인수는 다 급급급이 양수는 아기 우감디 옥당디 뉴바 차샤네 야 조회 뒤지죠로 봐야 곧 뒤지 예전직 다 사진 예전직이야 띵여서 유여봐 다 딘지지게 단다 아 최시 디나로리아 주제다 되게 아 유고외기 갈소래 대자스 있으시기도와 그래서 지를 어떻게 레샤 단도 디마세베 단도 어 사지 카지글이야 다야 아 체급 딘데 고디 삼바야 아 녜고르기 다가 갈소래다 낭동 강이 내리 아 년도바 이내리 딘데지게래야 직주 체제로와 도쇼 딘데 직주 체제야 유고와리야 아 셰프슈 슈바 야면의 딘데지게 차로 나부 딘데지래 아 최신나 조에 되셨다 최시디 주부디 가르에서나 아 유고 직내 지고기 내주 말이지 망부지를 봐 디세 망부지 냠리 체제
0: 안나지
1: 유고 조참로 피겐기 아 저부 수용원에 차시하나다 아 대교 야부시에르샤르
0: 다랑시 다시네 통마르 니버디 카레스 유빈 통마르 링네 잼드 타 냠네 지규티 꾸모동원에 녀경겐 랑차를 토르디 있다디 링네 균진 타 유고르 셉슈니 냠제 띵서 용화를 그디 동주
1: 아 레세 다디 기랑게 녀자 버룰이야 다디 나스요양 푀기 수균 기타 겐다 쿨이야 아 직독스 심주 예배가 나서 나시 버도 된다 생각도와
0: 제제제
1: 디다다 다른 게 하나 쓰되디 헤마 헤마 생지어리 디디부디 되지 안도 콘츠 아 가르소래다 수균 직내디 코란 수기 디부디 규제다 다르베 하고 싶으시던 거와 다 제산 단도 직내다 유고스 등이니 도미에게 경쟁대 가르레스는 단 녀마 인수는 유고지고로 봐 다 디레지 간이야 유고 지기 지기 하나 수 사지 디게 직내디리 냠네 지기 지기 제산 다 공개 아 다른 게 아 헤마 헤마디 규제가 나서 표기 수준기 견다 코야 디부디 규제로 와 양하나서 산에 대랑기 하나서 초고 이내리 야면은 아 정치네 베베 초고 수용은에 자신에 오다 하나서 표기 수준 견고디 딘데 제도 아 야 뭐서 소소 소비가나 괜 유여 봐 안 독스 바르 개베 이내리 년고내리 다 딜이야 유고 규제 진내티
0: 다랑
1: 진도에 없이 도도
0: 다랑지 다랑지 단동이나 달라와 동나조 진내 점든다 냠내디 고르지 슈비이나 단대 차리나 당안조 변중 계산에 카키 안조다 튜지딘데 듬베 뺏샤샤나다 대공랑아 중가지 공신 여러 발
1: 아딘데
0: 급단 듄제야 산내티 계기 체주된 베게 진내 첩든다 계산에 응가지 링당안조 중결로간 이내지 야면나 라서 총결의 계종 칼 이내지 텔레박 베게 첩든데 체속알 아 다디더부이나 응원에 고려 계란 숨는 시 되니 진내 첩든 잠매인 바래 엔티 때문에 다녀 연분에 요걸게 쇼라 진내 냠린 투바
1: 그발
0: 다 지구 예수 더 붙이 그발라
1: 제제제
0: 네세 되네 샴디 다 링크 동바라 동마라 말라 덴베기 체시 수네 수준기 조싱디 동단테르 이내레 시진스 유바체바
1: 레샤다 시진스 시디스마 다디나 각제 시디 시지스르도 당나서 시진스시 가르슈고 그래서나 배차잖아. 아, 토교 제베게다. 아, 마자네 링크단세게 사제 독스. 아, 디 디나로로야 조초거지 링크단 조거지스다. 사제 카카스고로 시진스 유여봐. 사이는 하나서 조부카지게다. 오, 소소. 사다 링부지를 레유 삼다야 더바탄데 갸게 돈이 슈비네 예 트레이스기도. 직 사제 미밀롱도 사제지를 친 타 정부 시부지 친. 직 전에 독스더도 있음 봐. 윤준 세부 유배 소식. 타양 균정 붙인 바 차샤나 양신아 사부로 줘로 봐. 도와지 아 배차샤나 소소기 응외제 등게 매봐. 다음에는 버루를 톱자고자 내주 수실라바이나. 就我去看过一个，就我去看过一个，若会青年没吧？嗯，听这几年就三八，但我那时候，苏军给朝鲜东南地呀，西征是越不是就三八，他听听那老人家我那时候夸人，忙不多了，嗯，几天给他呀，西军开战前一年的呀，免得连个动物麻辣点别，才去听这些说起是吧？苏军给朝鲜东南地呀，西征是越不是，西征是越不是，啥子都可以知道。
0: 嗯，引进民间三百七千块个月不嘛些，西征是月百三家呀，另个当官的还想给开什么这些了？他那是，他那是，他官多的，他那钱了，你另个当呀的，国中官了吧？他那是。工作都没忙不起，另个当个了，住的三百几年，另个当是给三家的了，西征是几个当，他们那三家的，三家的了，另个当是，他这几菜西的没被人，没他们看中都请被人，天天苦油跟我那吃下来了的，嗯，女书记是吧？
1: 他那是。
0: 徐总。
1: 他的呢，人家说学姐给托马尔，现在开始说他托马尔，越过了八零年纪的呀，小学九零他看见给初中所区别九零十八个那这个才是岁吧？当然是，但俺才记得岁月给，就没得开始说，但俺那是北京啊，那么久的最后半年有了八个半年有了，
0: 嗯，
1: 那么久了呀，托马尔学的开始，今年才想那个那岁，到底啊，将来六年以内的越过了半年以内的，六点多。 八十几年是吧？
0: 当然是。
1: 越过了平年，说呢，他实际的呀，天天给八十几下，一些都八十几年，是吧？根本就进不了嘞。是。他一年，我那时候，俺越过春节那路了呀，六星期外给，那最近团团过了，但八十几年上吧，人工年龄啊，看起来也不嘛些些，俺不如了呀，空八十八岁的。
0: 嗯。
1: 下面呢，空这段上吧，也不嘛些些，俺给不了呀，最年少的这团住过的话，加上他电脑路了呀。 越过八零六零了，小学九零堂，看见初中所区别是他，别吃像你看那个越过电脑路了呀，住对上吧，八零的了是吧？
0: 嗯。
1: 小学端呢，看见个小学端脑路了呀，初一，他听着这个九零十八了，这个才是听着初中上吧。俺那时候越过啊，啥些的，普通上吧，越过明白俺电脑路了呀，这个小学忙不就对上吧，落地旁边啊，啥些的人了呀。
0: 有过去求化学，学生，他那是，他都我那做，他有过了偏见，把人给别的吃下来嘞。俺提供了俺做的，把人给对什么，俺做春节的大大麻袋吧，是吧？人们那把人给这个，啥子动作大大麻袋不？提到不给那段忙不起，团长俺做这有个，提前卡给那来，具体看妈妈菜不是？他他在吃了一年嘞，第二把第一年嘞，听俺能心给刺激不没吧？学生，听这进度，俺他定。 提到不给，但俺做有个八零个来的呀，小学九零班提到不给的，看见小段区别给九零十五的麻辣煎鸡蛋，十七八岁所有人都上班，你把人家提到给，就不如就当一年这样么呢？把人家跟，把人家跟的，俺做有个话题，全职给困难的吃下来的，第一天嘞，让俺做菜系点别给的，跟他说了，军都经过了也生给了。
1: 当然是。
0: 他的呢，托马尔。
1: 继续买呗，如果给多些的，小学菜系难度，伢们是吃吃，城镇那在培训菜的，小学来前给农村的吃肉动物了，结果吃着的来这的，他牛津他城镇建筑就花了，估计当话的累死。那他继续买不是对上吧？连接给白家那落了呀，可能是去那了。他加上我那时候别想想了，那时候一年是如果其实啥子吃了，清对上吧？他第一给啊，多人说了，他顶着忙不起。 接心都靠不住，他多人干了呀，人没吃，说他也没那年长给苦了有了呀，早捐钱吧，他给你扛住都有吧，啊，对吧？呀，别想想那他那没被过呢是吧？啊，别想想那人没吃的什么，啊，啥是？应该是那上个人为的是吧？咋都这么的？就算听这几年对什么，继续没被越过给多些，现在，人家没记得，小学菜系定哪落了呀？
0: 嗯，
1: 伢们再去吧。
0: 嗯，
1: 他加上听这几年对什么，俺那就成绩简单。 天津建设第一年学的话，天津建设俺那时候，过了有了松江大人为了呀啊，进京去吧。
0: 嗯。
1: 成绩建设对上吧？当俺那时候，两个地个去对上吧，是吧？
0: 对。
1: 德国、托他们，最近听这几年都有对上吧？俺那时候啊，第一年格里格里些，我们就是用过的话。
0: 学生。
1: 加上越过去对上吧，所以差距了呀，强化了呀，军都没也不去吧。
0: 嗯。
1: 俺成绩建设给听这几个的，麻辣听这几所对上吧？俺那时候啥子可怕越过去呢？哦。
0: 学生，
1: 卡的钱多是吧？多些单多么多是吧？顶最干的呀，这德国些多呢，也不多生给了。
0: 学生，但现在生活了是不一呢？罗阿村给吃过整个别人的呢，他是从这里给人家越过了南站，给他捐了吃过一顿吃素菜一百趟。我们把这边呢，自动蒙古国同族家的阿祖，同住一把，提到他说人家娘们谈，就看越过了城镇人家越过了，城市给人家越过了，城市给人家越过了，说那么给提供说吃一百趟，就是谁不人家越过了，他那给麻辣鸡炖就了呢，没给不成。 다 시수이나 다서 종결이기 링내 유고로기 쿠르 초기 출시 랭싱기 규르주 모두 딩 습도 당화타 아 송녀를 구유 레소 당대 사두 계주 단 계지 슈긴 덴베 유고르기 믹스 뉴슈 유고 되주래도라
1: 다라리샬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의 주상 당리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더 볼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기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등지송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먼저 인참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장 기부탐바이 기부탐바당 조싱 기부탐바라 미비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닝돕기 시대

0: 미리 튠지 기각자니 냠제라 토유 편종기 차시숨 라다 띵섭체디 편춘 지퇴남배 지초기 좁제 준비규 미리 카키 파통타 링내 변조로 심캄소 초망부태 초용내 지퇴톱교로 군디다와타 미리카 신추 주구신 도저 지도 지교로 군디다네 미리 튠지 야튠키 멍시 균투 댄토타 나바티웨 수념대바 용화 제규시 레스 총키르 게지디 고이키 편춘 지퇴 남베 튠지디 고이준네 디고이티 모딥싱베 닝도 체시르 제바타 막디 조께베 탐지바 미기치바 콩도 고이키 유린키 미리 튠지키 로규 목든 띵섭치바 Barita, Yiginyang Guita, Nielam Jiju Soki, Nabetone, Gerita, Puji, Huiji, Soriso, Mirikaki Mansoki, Turep Sumta, Kimtan Shipju Shipsi, Kimtanki Lokuta, Miriki, Dumku, Cho Yongne, Mubarcedi, Geji di Kuiki, Milu Dujul Hazamki, Miri Tunjiki, Dumku Juyu. Lesa Chongkirki, Bijin Tan, Jiang Susota, Kadejo Gurki, Simji Sabazubata, Satu, Sinju Maru, Dagor Sobe, Cheshilada Chedi, Shirin Manso, Jizu Chene, Jong Chir, Biri Chebshi, Titan Chebji, Kunming Ta, Liu Joso, Chongkir Geta, Sakong Juwe, Yamle Chutun Shane, Sumji Ge, Miri Tunji, Yatunki, Parkap, Yamju Chedi, Kangjong Satu, Tunji Ki, Mido, 体位阳性加起为可应所写把切于不是 罗个重启罗扎总谢重的给公子确诈给米里吞真的不自己怎么行明白我最总当时着他偏村给若日日日吞梦给下不住日日节藏面处内月节送于不是康中萨多了心中都不藏满自心什么点不谈给三面多藏满你妈的求心月 Pyoge, Tunji ni, Nyoku Shiktan, Pyoge ni, Naksa Tabur Zine, Mege ki, Lunup Tansam Su, Tujab Zabi, Miri Tunji ki, Jicha Yiwon ki, Nienzum Chishin Yubshi. Singalinge, Shamiya Motu, Sator Namiya Netubi, Minju Rukaji, Sogyun Chibi, Gorti Sinangshi. Pyonchon, Leza Chongkir, Mima Min Kangtu, Pyogyor Minbi, Rengin ki, Loma Chiti, Shakju Kangta, Neda Kangtu, Chizun Chinbu, Lega Chishin Yub. Lale Getrip Shakju Chibaham, Yangna Tsengka Ki Mienbar Nebi Yishib Chibata, Lale Nebar Zhonglu Suri Ladinne, Neda Mienju Chishinyu. Nyedong Kami Junglunne, Nyedong Kami Nishu Zenglu Lungjupa, Kaktin Jukji Ki Mieting, Nyedong Shibke Chubdun Ki, Tsokje Nambi Mienju Pyugur Rikji Kejian Kangchong Sator Choryu. Rokyor Chikenta, Rokyor Tobi Mienkang War, Rokchi Chudun Shani,
1: 错别错别你吃不谈，日记开间起更新别你吃吧，今天起路面你吃不接给，蓝水雀用那团个切的，配角日记开间起，狗肉吃松起你不等于，你懂下面你说怎个论论就都立个，肉狗吃开面看起，面具肉狗错吧，你懂下面松就说过了，肉吃吃不谈，三年提给面团面呢，我懂是给煮出作用切吧。 若狗特别面看起，人不松不谈，识别相聚吃，脚松不谈，臭短切吧。面具给动吃，你懂给个居民处干部解释。配角日记开间起，强共谈子孙拉在了店内，三团地谈松不谈，三团南面内土边面具如开机，所共谈，我们团给面具拉在康庆三团的开发前年，三团忙做给地谈松共也不签约不是。
2: 这个林克提林克里曾选择大学的人听见的母体按照青龙头估计区别里曾先大那么先做拿说扩了地图了没同居了解决咱们错话给心血先大民主为其他人体为养虚度穷所是南北托年做剧团所是南北托年监控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སེང་གི་ ཁུམ་ནི་ ལེ་ཅི་བ་ ཅུ་མི་ པར་ ཇ་ཇ་ཇ་ཇུ་ ཡེང་གི་ ལེ་ཅི་ཕེ་ ན་སུ་ ཐབ་ཚ་ ཐང་པོར་ ཅུ་དེ ན་སུ་ སོབ་ཐ་ ཉམ་སུ་ ཉམ་དེ་ཐ་ ཉམ་དོ ཉེ་སུ་ ཆེ་ཡུ ཉེ་དོ ཉི་སུ་ནི་ ལོར་ ཐུར་ཅིང་རི་ ཅི་ཇུན་ ཆི་ཝེ མུན་འཇུར་གི་ ལེ་དེ་ པེ་གུ་ ཚུ་མེ ཝན་ཅང་ ཐེན་ཇུ་སོ ཉུང་ཚེ་ ཆི་ཝེ ཉེ་ཇུན་ ན་སོ་གི་ གེན་བེ ཤིན་སུན་ལ ཆུ་ཅི་དར་ ཅེན་ ཁུམི་ཡི་ ནེ་དེན་ ཆེ Tiena, Tesa Chungir Nazi Zatang Chuki, Dang Zuyi Shuji, Yen Pi Pungki, Ledin Mina Chiti, Gangi Ki Dunto, Chishu Migapar, Nimoro, Rengur Zeni, Shinsun Ki Jesala Dawata, Kongmoro, Siju Lobjota, Nieto Chiti, Cheju Migan Shini, Junyu Lazi Shibata, Chintung La Kepi, Shin Sugendo, Jurwa, Jie Yubshi, Nieto Nisa Julu Jigar, Kong Larian Luri Jinito Jujin, 肉用了我将去轮到三度接行出米塔一个月军米接把通话塔明明不来上我将先到九度接身体面续把退过空气米送七面连连每次去对岸当晚你我说了三度七七七那我让人接写不写接接怎么你来个七八列穷我心一把他我这边呢现在接接求头把他接接我们求头 低头比他们头年的去四段列级到了黑黑色中间那些杂谈区域当用列级把层嘛新出现时绝对了蓝顶天西江绝对穷于不是古这期你这话黑色中间那些杂谈区域当用列级别新出现他新松间西都虽然去熊狼康日过路背的新松吹得不大初步听我所见的全新层嘛早我从的轮得结巴结余
1: 这次中间那些杂谈区域人们以为德西巴刘宝平罗马人恰近先许给纳粹开头点进土里情的切割机失去行不通穷狼巴尔求求巴马塞通过了娘娘抗样没别空气特别有个自主锻炼刚硬烈垂头节约地头比特别是唐布罗来个后大主编娘们塞剃头比居住烈老子可以看那日日新鲜烈
0: 那时新孙孙子，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 대도비 탐바 튜니르타 딘데티디키 주주기 트딘화 대사 총계를 나제 자다주기 세리다 튜빙하 나수타 네미 춘딘 지교 타종다 지신 사사라 지신 디바타 동전 참사라 동전 디바 자 참사라 자 디바지 타종 지에디 주신 망부츠부타 주신 야부츠부아 주신 라 요시 야부치바 지키 루시 숨라 쉐니 주신 육지 덥지 육지 선해 나세토 조르토바 제유 레자 종계레 나제 자단 중기 디웨 동주 지위 라제 치모화 시가르미 톨라 똥 미루웨 토미 섬디 토다 퍼숨토 딘송 지진 공기 주신 르르 미망 부 심니 뒤유베 똥미 순토바 지고발레 톨라 디네 똥 미루시 딱도 주기 유버시 정치니 낭진 치베 동주라 콩단 레로스 뇽타리아 다오 추리 요치제니 통주 사드 넘시다 서주다 최도와 지기 유엘라 선제 체린 메바다 타지도 돌기 유 최대 팀주 테마 지역주 예젤라저타 통신 리기 벽함 진대 치비카소 장고 팅고다 룽고 토비 신리티다 강종 사도르 싸워 땡부총니 룬도 계신 유버시 신리 팀바니 낙수의 광부 탐부티 인신 前天前的 시사진기 주任 시비 욕진이 문주를 용회 거제 개린시 대외양시 덥쇼 치도진이 문주를 용월 쓴바 주주 레스 동쇼 뒤에 레저 조준기 비제라 슈긴 TV Lori Chengri ngonjur ni junsen mgdab chi kyab dubu yinbe. Nye bar to tangi juzu sangbu junsen lhemi ki tarbi tang ni. Jurin tang, nyebo, dindi, dingsib, shibsa chi ki te shuk kya kwe. Cheji la topzu meji bata, serde ki nyingdub tarbi tang ni, dende didi nga leden chubgu shiba dini, lese nakse zatang chu ki lemi chu ngonbar sewe sangbi nyamjur shi yinba shi. 孔子,孟宗以民同乐心突别,我在特别切记压不求把尊给月了,迷入起码的密不当,铺了一片片,文中给别尊一样,起个月。来自中国的,那在杂当局给,生具几个三路电不足的,将他冲击人不尼给,来历提前他,人工和持续接不当,云南境给天居如蓝水跳舱的动画。 남자기십실천괴다,멍은동주,로슈코주,추궁견린소,대전래개회,내륜타주뉴년체네,日不起了真不当,女秀起了准备累给,年秀请不起,恰巴的节约。尤其给特别是当不如,那在民生设计给,经过我的样给我的绝不一呢,年比女生的戏才能起不当,那在给民生过入戏不起吧,让那军电给是所用他,尤其其抗性一容。 他的牌子么多,来年电送给,随意不上也没动活了,就像三八什么,健康给冲着了几年,送用十次七星月不是。你到你自己落村头,天色中间给人最久不一呢,那时候那就没吃,过去过去他,过冬节节节不当,心思同感同学几了怎么多吧,满座没人吃,估计我就了怎么组织呢,对吧?满座了伯伯过了,同学送就了怎么,终于不是。 계강문주르타,메서보바충네,미망기치도문주르치바타,미망라테네문주르치바,문주르기춤제,미망기냠주치바치기도시,스냐퇴베,랑린타르유바치.테네,망라데즈춤바니,세뇽레지70레지바,강종사도로치마치시,랑린타르와시데,원장기춤제라,미망기십제치바타,피게기케보,미망기냠주치바테르. 在此中间,那在早上去给列级列数都比,列个儿护大别大几个人去,上对那时候预备忘记。乔云说,我将起不在,启动估计顿就顿顿顿,加上我等成军团呢,得及,加上中一堂,成军我洗白了,拍了一部戏。罗里清人我就你,新宿那时,卡车没得起热了,居住组中去,军事没得起,地位应是。 龙安镇军用品各组是三百了，三队拿手货错了，拖到派出所，杨特别司令连接到我指定头接的，连个机器你都给住不当，点点滴滴给住不起，能够当他女婿给那点的，不如不吃酒了，俺如何我听听他，俺如何知道天平，我将给金西西军统的人别，一起颠不学不学。

0: 니브디나 메베 폴론 라다르 체벌레 총에니 주민기 기독 네 수브디나 켄케 메베르 수베레 총에니 주민기 기독 시브디나 케벤 토겐 타 뇌즈 포겐 더두이나 초 수브제기 자주리 총에 주민기 기독 딜리안 양 시엔지나 주민 기독 두버리나 잠세기 차진 카셰이네 좀 구구요리스 당부디나 망두 지비 초지기 케벤 토바타 티안지 군우기 네 케벤 파로디 게젠데베 군노로 망두 치마타 게젠 메베 군노로 망두 치부소이나 추샤스
1: 아니 노스
0: 니브디나 망두 지비나 초셴이나 중구이 포바 티안 군노르기 케벤이나 중구이 포바디 게젠 데베 군노리나 중구이 포바타 게젠 메베 군구리나 중구이 포바야 주요레스 수부디나 초지기 케벤 토바타 초셴 실이나 중구이 포바에 바라 중제기 조이바 Tiyan cho xeanli na junggui pokpa di cho jile kibin tokpa gengi suyabli na guan zhig duz.
1: Nice.
0: Tati na shibdi na jirimgi xinzi simiba. Nice. Gizi na cho jile ya kibin tokpa tang jikshili na junggui pokpa li pali na jirimgi xinzi simi na naji mandun chebi pargi zhawari na jirimgi kailin tang sungyub tukju li zuimengi kitop di dhugu yuwa ma riz jay tenxia.
1: Nice.
0: Da xeanli na bedun lan ne, ne zui kandegi wali na zuimengi kibin tokpa gengi tokpa na kibin di chilo ma jen 지금에 고리나 모르시 나로나
1: 리시 디능아주 망튼 침슝 키튼제 국계 계주 개행바다 튼젠 국계 계주 계주 배댐비 제비나 케비엔 토켄이나 제짐키 시진스 메바야 주민키 키베이나 토비나 경군 포겐 기디이나 키벤 토켄이야 토비 키벤 디칠로규이나 조와 슈초비니 샴키 네츠레 리치 유브 푸제이나 대한 당부디나 군주기 원겐 주치이나 잽지리샤라 니비디나 폴륜키 뷰가 마장 공키 장제 지두리샤라 숨비디나 동주 기운게 미바 시신토이나 장제 제베 폴륜디게리샤라 시비디나 토베 키벤데야 제짐키 시진스 미바 케도 켄키나 미신바 마세 시 미위브지임바타 토베 키벤이나 미바 교르심비히나 키벤티 칠로베 웬게이나 쿠르미굽지르샤라
0: 레스
1: 로 단예 크란 근데 슈알이야 중국인 포켓이나 로교이나 근데 지고 유메 고런 거 주시나죠
0: 들이나 마도 팀 중기 튼젠 국제 계주 접든타 국제이나 계주 갑계기 나라이나 중국인 포켓이야 로교 지다르 제주텔이나 샴세기 데비 카셰지야 제요레스
1: 노스
0: 디 카레슈비나 당부데 kibin topgen ki midi kibin kangtobli na jidim ki shinzisa meba shibam yana shigweb yana niji yungu ragen mi kibin tomili ya kibin kangdo na chira chukuba ma se ji timdari na kyungu jinzab kyan che gube ridiyun ki tuyayi na wangji yoris. Nibdi na kibin topgen ki midi top simbi kibin di rimi ngani na cho sumbari na shukru chebi na ji kyungu ragen ki midi na cho sumbari na dirdiyun ki kyabu nangloi na chira chukuba wangan kuriya ki taji rawayi na tuyayi ki wangji dos. Da xiamli na bedun la ta ne gube na nabu choya ne 중화미마 지드윈 기급기 마드위 팀슝기 켄게이나 고르레네 지드윈 튠젠기 리우 당보 지당기 땜비 고르이나 레르제 모두

0: 데 니르리 추미 갸반 조심아 치갸다 숨줄하 장세 지기유 니동이 슈접실로로 쥐고 초번에 숨 댄지 치비 쥐종데 시왕기 카데 조번에 人规기 능고 춘진도 교리규 주저다 주문 염주 시직쟁기 레디기 긴구바 슈카이 직제난 주위베지 외감 차격배 소재라 되네 지위난기 주정은별 리보다 총의 참호 차격이 있는 소전의 튐배 추정마 대가라 상위기 지위직 순발을 립대 대가라 댄지 치불라 주커섭치 톱지 주유 니동중화론의 송 지접수지 시진핑기 윤난토 독심남화라 팅 순패급 참마라 초다 치불라 송급다 주지 체규태 주등 개침부난유 지접수지 응악주로라 댄부롱예대 그민기 중감 라수다 출람 주리 소지 제대로라 그디 딩섭 당외 사드 무디 지 수차베 댄지 치부 인념사 라리아 응은토부 총유 그민 총기의 댄지 추 토담 주지 주장 순바 당윤 홍기 조주 장세다 체주 종류로 장세 주저 장세 초난 쿠르교제 돈사야 림베 레저시 사도 낸유 결론이도 니슈 쟁알로로 댄지 초 용기 추부제니 지로 책동급제급주 고숨으로 규림 댐비 뜻십체린 체춘기 추부제 약슈를 리뷰 안주 축도 주종다 말라 주지 중지 주종제 무투 균종체대 댄지 치부 추부체다 추쿠리요 추중감제 균제 메바라 렉소동신 유지송유 중감 시비에 적용라 규디 숙진 당와다 뒤네 오장지 주니 시링의 인배 도시 미심수 딩섭소유 변종 닝지 깔라 총소로 리기 컴뷰 동부 강사다 캐봤다 도람 캐규르 내신 고유 장화식유 중감 다르게라 구디 숙진 동화다 컴뷰 동부 벤주로 공부 당화규 깔라 총소대 중감 지혜받다 튜네 다르게 만조 축부를 교류해 럼뷰토 교토유 총소 오랜기 주리 니마도지 난주 지접수지 응악주 남양 로라 댐보로 니에대 랑이기 믹송라 제제 치받다라 리기 컴뷰 낙세라 송종 제교인 난주 컴뷰 낙제기 지갸균 무 숨길 하점 유바다 리기 감동 칙동 니경업주 하점 유베 로레레 컴뷰미도 튀진레 난주로 용법 고르사야 숨 하점 저기도 너닝의 종주 미리 찬용 꾀주 척배 용법 고르치 시드 시동 숨기 쓴데 오장 리주니 세링으리 인베 도시 응은지 응교로 총 유지 송유 드럽 서바샤르춘 랑게기 중감 코리오 제림다 럼루 조경 체규대 팀주 지수 치슈다 럼루 듬망슈 더그토담 팀진 체시 내슈 제기 두급 수립유 중과 미마 지둔 계급기 중감 코리오 팀주나 시진핑기 중감 시베 공바 통마라 꾀범마세 방미 텐용기 공베 골라야 랑수수 팀노기 리우식 수여받다 팀종기 제도블라 딘테 벤주다 지조 공베 초용내 방미 지규르 체규로 꾀디당유 게유 미마 두조 줄랴 우윤행가 팀노레 둔 우렌기 둘인 슌바 황웨이 팀중난 중저 조종기 섬시 응세 퇴도 당왔다 통자티야 팀중기 제대로 되네 벤주다 지조 공비티 교용내 방매기 초소 지규르 체규티 양수 당유 라바도 넘시 균도라 카데 조규티 리우직 로스 수여받다 탄즈란다 탄 땅용기 탑주 개진라 따르치바규 장샤로 튄다 냠레 냠제기 콜러시뷰 넘시 렉동마라 조규로 그디 후다 동규르 제주유 제도 된배 중국 조준 치바라 천재기 대교다 카체더미 롱아진기 차규 중업에 전에나 벤주다 지조 공비테 초용내 방미 지규르 교수 동마다 제도 된배 중국 조준 체규로 미게 그지 개진 럽드 좀 붙여유 중감 고유 비 천재다 노든 시 시라 왕지빈기 천재기 중재 대회 망와 중감 고려 조종기 편뉴스 교로바라 그디 당대 천재기 돕쇼라 되네 오자지 주로 송종 체조 인시 송유 왕지빈기 안주 당기 금리 수비 중국 창좀 주조 팅 시비 공튼다 롱아진기 척규 중업에 자네기 그지 대다 타직도 라달 튼규 치바다 중감 고려 개공기 천재직 수교주 균두 띵 습도 동와 총례 지둔기 방매 라제사 되마나 숙진 준비제 제대 미드릉 중캄 시둔염 내기 제도 된배 중국 준치 천재기 군유 진보능규제 제송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양탁배 시경 제제 도 주부타 라린다르웨 롭종롭스 레튼 비츠 중진유 중타 광동 매조이 지지토 롭시르 쥐숨나 구디동와타 망소기 카스구도타 같이 치와 심제 치바 리구 치부제키 네튼 소네토 타주치니

0: lop chung lop su chum zhe ti ta le ge pian zhe ngoi la ding ding a yu wa qi xin bu shi chung xin chung ge yu zhong xu ki guo yu lop su qun qiong ta dang yu le qi bu zhi zu jie ni xi jin tu de xi ding sam jie ni meng su ki sam zha ta chu guo ge ke ngai ni ba ta du ru jie bu shi hu shan lam ki lam tong nu men ni yu zhong qu ta jiu long po qu ki zhi sam su ne ba ta xin xin sao kong ki ga qiu suo ge gen bie wo jie ne tie le ji jun lang ko ki bu zu me bu shi 我跟你讲你这么的亏气是跟鱼马切白秋的清别卡能令罗面图捏铁了罗布斯达不起中国他丢捏脏马儿继续针织给国国俄罗维秋的清不是六天天的命面鱼中缺气你这金针织他记得枪贵所签不他冲凶制作九龙坡缺他天缺气这些他日被空气前年
1: 胡山兰农委会向你说，解决人口的不足，忙都动了他。解决人口的给人提三百忙都动了，俺的运气解决人口给人提，俺的为六十多岁起吃的比你，忙说起着急，得不用钱不是。重庆给崇明草忙去，他这解决人口的不足的组别起，俺最初不想从老张住个铁杆人口店里亲戚，老兄给过这么多礼物月，头痛，肯给干过那么去，三月二住个家。 铁杆浪花地的爹瞧别，都怕将地不多，急就不是。罗总罗水来听彼此，重庆与中企处人不严苛，过去三遍，那天东京的天气冷，多多的是不是这几年，那天这几天他爹了六九七不是。重庆创业了与中区域，走走不一步长选拔要会议，俺是当中央企业罗总罗水过了去，估计卡天天年不谈，杨塘边谁讲接这大碗地呢？重庆的哈将区委听日间去，就用给他们三不是，云天啊村是不就有了固定的话谈，忙说起三千忙会，我三天别那天开机，昨天他他就接呢，明妈妈做起地村三米七八七六的话谈，罗总罗水从这通透不谈，村透不七不是。
0: 乔俊我的地呢，电给你了。自从他嫉妒说他，总叫你他嫉妒土巴七星月，集中不是。广东省亲，每周重叠的去，落不起了巨松了，积极图固定到他。孟索去连接前边，所有我的周边，首先协助的。两个主角主靠面不谈，两个垂直主不是面不索去干那谈，干那的命令。来主主任刘松我谈，朝头那周边团前给起谈话。
1: 卡罗埃拉给了吉林社驻团，托不当拉给了热天汤姆索，永卫苏驻国别团前孟普罗，团前哪里干他，三个前卫团来约会，协助让他去不是。来给你莫了，人工去协助底部，催得前的丢不他，是就图国国越南，查托我爱去卡带给底部国有接近的，孟措给来给团前民兵团苏呀，来团底浪啊，你托把给人去不是，每周一重米，一海燕去。
0: 初中中七年，托不当拉开了热闹用途，俺做广播学过一名多了，出国了广播学过一名多，来给举证时不还将得不得不多，解决不是。看来他只要有别协助他，孟村协助所开矿的命令，广东每周总去处人不严苛，过去参加去，那天国家老张是不是盯上七年，他提了六句去最多三年，提大这的心没法说不是。 广东省亲每周重归自助部，云店两天来跟库尔干去部长选拔，操持会议。俺去阳塘边，谁讲接这道做不谈，老林德儿给过了去，即刻组织前进平去，那么些开心，老不讲谈，老大的盯死前年，孟祖谈，克来去，卡住鬼多谈，刚硬计划，什么这计划，如果计不接去，那条来明年，是不是盯死谈，得到了协查，邻居点点接前年。
2: 通透不谈，热透别偏执的地面，老总老总从这来是不是的钱呢？农村中央别国也不是给他，恐怕颠覆局了，固定东局人是送不是。这个来过来别问你出，让家的让点是不是老在冷地局团结前边提启动人别，西南托办探子呢？上海的团结保金托办的，第二，科举考究的，苏联人女没应变就说，这算结棍的。 中国的团队了，培训车车警，对让阶级高级提供空白了，对外特区局级提供了特别。团子呢，独在呢，俺家的实际讲，甚至没进。学者，俺家的特团呢，过把日子。他的团中，如来过把的，俺都过把所的配的中尉，开局点别，这算数人的，特区直接空白了，提供了级别，没都没中尉，对外蒙西局级是。提供提启动人别团子呢，团员人员呢？ 중국으로 치동 토담기 지두나 주유. 다지랑게라야 랑이기 티 책동 림비에 탄진의 튼제 유바마세 보르치베 튼기 투비 유비 튼인 개침부 된유. 상하이 도농제 교로 탄진의 자샤비 탄진의 소자 앙숨비 진일 도용 前期. 직제 추비 안주 소제 차자 랑게기 수바지. 라제기 믹스에 코네 등네 시바이나 안주도 계지 등기 조준기 티 책동기 믹제 용수 튼 유지 주유. 다딩 튼기 보르진 투비 티 책동 림비 신유 토베 탄진은 니 중니 케이 그저 준비 최시 임바데 탄진의 춘지를 그버 칙지 니동래 초바다 그버의 청디라 위미 둔점래 메바데 미제 청디기 주지직 인신 그버 양배 텐슈 지파 축다 정중가래 개외 지제에 둔 주장 유배 지디 랑고로 증제식 텐토기유 도용 전기 교제 교주 집에 대행안주 수균 긴가자 적리 교제 첩치 톱지 나르베 표도 총회 뉴버튼시 대된 안주 민가라 테레스르 나부시 부기유 지주유 모두 제발하시는 로망가 루치바규 랑게도 마주 털그 소바다 탄진의 튼기 집안에 제주르 교제 튼제 레눈 집에 바르기 튼내지다 차장식 조유 예동숨주 탐발로 레급 랑게기 탄진의 톰레시규 고르 통주르 죽길에 개베 제와유
0: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Solo Chikton Lazam Ki, Toto Ginjin Chebeji, Korishibu Shigun Chishuki, Toto Jijis City, Tono Sumtu Shiba, Guangdong Yangjiang, Chingzhou Toto, Lungshu Logan Ki, Jijur Sokong Zujurota, Tsishini, Toto Tu, Chungin Nambe Jijur Kiletu Bigumshi, Sarguibe, Guangdong Yangjiang, Chingzhou Sokone, Chido Jabarjina, Tono Sumtu Shiba Lubi, Chi Chulzu Chusin Chije, 샹타이코시바 서고치 규베지 모든 기후에 초토 지주를 적유기 니담 투주로다 초롱 섬듀시부티 진부 종딥토 지주 체니 초토토 려팅 주부삼시 초롱 섬듀시부니 고르시부 초토 지리스시 통무티이시 원용기 격유니 첸딩기 강제보류 탕진탄저다 디토제니 토수중의 진기 토강탄저우유바 지세라 돈치니타 아도유바 지체 개난규 추신타 추체 장딩 지조 뉘비 체례 치실 개와디 개지원튼키 지용키 초인 지조 소제 제니 려튼 조부시 산샤 초바 광동 연라 공시 양장 공시 초토 롱로 남장기 겐고로와 황용키 초러 피규르키 군토타 추신키 틱세 뉴므지 십세 토회 내딩키 말라제르 디네 초토토 하오미 진비 내피키 지조 려튼 리주부시 교시 타디찰 겨주토 롱럽 슈타 친구 메비 초토키 초인 차긴타 참부유 지송안수 초토기 롱타 초러 피지제키 균도르 디니 무티유 토구르 저규인 샹타이코이 초롱 섬듀 시부키니 칼리르 진부 좀 디수수니 초인 지조르 저규인 시제부시 초롱 섬듀 시부 준비지 산샤 양장 칭州이 튜팅 아바타 튜팅 준비 초토 롱쇼로 칸키 갸즈 롱숲 추고로 갸타 추주지 숨리 튜비 롱류티 내티르 직뒤타 눈수 판뉴 지규니 태교로 규로지치니 초딩 로구규니 감세 로찰지니 로다르 장로도 통주로 추주삼 징수 유비시
2: 디글레군의 베베 니츠 니동니 슈즈루르 토주 동니르유 예용산에 가기 문주인의 끝이다 처지 14구 체대 뇌쇼 유규 토교 땔라 고림 대명아 동교로 개는 최신유 달류 토교 지링 河南 행진 용기 포동 랑고르다 차비 랑고로 칠하기 고르교 체대 로마초로 리밍아 교그르 기수 체교시 안양 총계를 짐주 긴진 십수 대내기 포동 생각이 내둔바 송안빈키 dōnē zhōng tā rīngbō yōbē lōma yīmbā yīnā nīnjī kī kōng nē kāpārī kēpdē lāngurō ngā gō jī yō. ngān zō jāng yōg zhō lōma rā jīk dē jīk rīmī kī sū shēp shū rūp jō yīn shē jō yō. Tō jō jī rīng, cōng wēn shēng jīng sī līng chōng jī rī kī, chōng jī rī yōng kī kēp gōng sū, zē chā mē bē yōg līng kō yō zhōng jō tā rī bē dōng jō yīmbā tā, ā zhōng chē yō dā, zhō sīng chē yō sō jī, lāng jā dār lē nī tū zhū lī kī chē gō. 지디 짐주 인도다 총기 토다 민나라 형대 체대 제점 매배 자주 락린다네 로마주 폭등 근교를 톱교로 로람 자주 인시 주요 스전 행진 다도 총기의 현한종 미준 로교 로진키 인시공 공도 교기 교례 로마주 직도 상한다 내댕기 기준가라 미준 된자기 치든 십시 체유 현한 롭진기 롭지 연용기 교마당콩 쿄용내 교그르다 니가 사간제기 미순직 체다 니유 줄람 체시르 체디 뉴쇼 유규 교그르로마초로 덴자다 코림덴베 교링코요지 뒤교 인시주유 교그르로마초로 토교 동외링 라게르 폴라 중화소기 내주튜마 있는 산시지디 대전기 토교링 톱당 라게르 최소 체주기 십수코된 체주지 타이원총계르 지디주 小店也拉住银盘阿东康给密码年多吧张峰立即托就马当空给年纪的就东为人学不出嘴结巴呢其中出嘴出别怕的就住了嘛出就住了给的切的托当了给给巴的结巴的住你的切巴所住所给来过你的球个月别急出嘴你怎么了永远的了给连托解决月相对给南起孙九内就卡及学会
0: 正式学联文牌他律道堂部内西别牌让给其陆丢车镇所中列这一区听给盘论云听啊有什么谈学院也给陆丢车镇所中列这一区镇堂盘了吗推送列给就是盘了有请帕斯提推送别所列给镇堂盘了吗列给见列给查西托有不谈列你的用过推送不列给中央台成中队盘了有事所列的车镇建部以蔡新宁达都当的
1: 初级三对空背部的行进期年内期随着七吨车距比较直速前的初级六级三对的吞列中看松用各级中南家界家的规定当托初级从距突距的地球女的扩段车距值此行人期初次居住他甘么松就是如果一托让给期太原松干平东电力托将给初步当前期居住前边根据米秀部电龙丁东人边松干的车距距级平东前部他
2: 松嘎的地浪啊我天气为扩浪头立不坦平东连接地浪啊立住不清我是给南给居农人工在我年纪公民出最中年的那里样的这些性给南给冷农的柴油农给西村人工顿着的国儿我给你去见我的我给居民我家有四句团结切别急在这边农居边没得多怎么切就赢不得给国儿去听几个生恶主义农民能落了冷农国就可以把抗路不赢呢
3: 태공기진공래고르니슈다고소가이케와유나모최진기양다니네종뒤라피규르긴도자니네트다들긴게네센시모디니뚜야룽디네공부에게티넘기생규르냠자리제시
0: 디글레코네비웨네츠 우르스 총통부진키츠시니 乌鲁斯乔克车镇安萨尔杰斯木塔阿里克吉车门给蒙西托基地车特局内用人牌出庭用我车队员基地木市普京克乌鲁斯乔克乌鲁斯塔二级古镇民内能领导给牌二级阿拉斯加阿迪阿克里奇重局图全面结构出向中国维密杰特局球西提唐林车子员文雅用人乔克尼巴图球西提大拉每天乔规
1: 这是乌鲁斯乔尼乌鲁斯坦二日安克里奇车区西日所维密杰特前的乌有东土地抗拒就职所有基点不是有人给总统泽连斯基次席尼乌鲁斯总统普京来用炸街边称一级当我谈给个尼贝古镇民的贴给全面街边南北托尼乌有东土抗拒就职局了古地东国西出国点不是
2: 提档切记有人超期有人民谈二十所这个超期许州南修改别目前切不是提名自然设计有人超期因其传媒级别局政区可用的马上绝对有马些平时恰三几不交给早天时所无论是超谈松马几不交给聊天别个人是电又不是第二个来过来别问您出来把能研究的去测试您别问您做了行呢一时来没空给您提的没推动 레바논 소규다 시르규기 빼가 숑사라 카도와 제구 럽드림부 체디 뉴다르야 미꾸 기남도 땅왔다 미쭈라 메균수유 이스레 마초기 이스레기 멍미식 레바논 소규도 레바논 격군당기 제구초 총유지 캡라체도 Liban nungi gun tangi bebe seta shiki na, chakjia mine ce xinyin, regur ni le yine guidung reng xinki mimi namru tangde Liban nung hujyu ki saja mangboro, yisire ki mangmita, magdun langoro jikdu kuy la, jikgu che yu ji ju yu. Liban nungi gun tangi guji mina, kashimu yi ce xinyin, nyanjin tamse bebe gub, Liban nung da yisire para, magzam jokwara nipatu, Liban nungi ngagung yungzo tsuba chi gubata, Liban nungi hujyu da, Liban nung sikui shenda la, Dadang menjaba yu minyan xie jue du. Kedi yisiregi zinsu ngarxin cheba yinna gyabgun tangi gogyo yang mutu biju yinba shi.
0: Digde ku ne biwe ne cu, zi xi ni gejin numri unze tuibu chao yu bashi. Ninti tamme kongtang kyabja chebe par, nyugyo congso jizong kanki dao dunbe, congso zizhu ki yangwe rengjin ki, majo numki tujie congso ge rinho, aogor ni tang, gorsur gu tang, gara ge chang ne, jik zin zir, aogor gubju ko sum tang, gara ji simba tang, chak zi, gyacha sum tang, chengchung jing le gor yin. Dao ge par, congso jizong ki, london bulun ti, majo numki tujie congso ge rinho, aogor ni tang, Gursur dun ta gara ge chang ne, jik zin zir, aogor gubju kong ta, gara sum simba ta, chak zi, gyacha ni ta, chengchung ge si simba shi.
2: Diga le gu ne bebe ni cu, Zim ling chu din zik zu ki cè xì nín kip zha qè bè nì dòng nì shù zì zhù lù bà rà ma yì sè rì zhùng kùng rèng xìng kì nè yàm cù bà chèng xì lè ngù bà rà dèn jà mìn bè sè rì wàng kì lù rè rè kò lè shì bà rò kùn mì tùng zhù rù gè dà qì wà chùk dà sà yà chùk zàm lá nà zà zhù wà dà mì chì gà dà ngập zhù zàm kì nàm tù xù kì yù Zim ling chu din zik zu ki tùng zhù dà chu din cha jìn lèk zhù qì bà dà
0: 八十年度是我贴不得动的所以吃得不久谁的电价明白那段网期那是忙不久了月突解决月公司孙姑娘专属给日清王丢了谈导游专业李森给我难给导致的那是明明大姐去俺去老爸的出地级明明不几级俺去六部出地级出出地级去俺去出制连班起差不多不给出主意
3: 무치 신세 렘바르치
0: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주미 저원이 냠지 덴데 양천시키
0: 서초강시키 유키 민남 경화치
3: 미리카키 역중지 약계다 퇴몽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저원 내서 제이

0: ra nge thimbo phaja yabun du se jin ji jin jik cha nga ne je dun jeng le ge wa thun so chung je du char ji nga ran ne chung gu ji ji ke jing ge sa ne xi gua ta huang guan dip da chung ji yu ji xian du bu lun da nga di to la na zong ge zong bu and ka lu ti ma na ni ngwen che na xun la ze ni ti bi chue ge che xi ji nye dong ni shu lu ne song kong gi chung gu xing le ji ji ke jing ge jie su zhang ne gyun ji chung je dip zu ge la ze lo chung che ba ta 티지 페유드로니 싱듀츠 니치디 튠바름 버파르 용화 체규 공기 중국 싱리 리지 계제 말립코 산이디기 충제기 튠법 하자마와타 지친지 튠법 뚜니네 숨창아 파르리 싱기메 더동 딱두 제일 차네 법이 닝그 체규 니도 니슈로로 균지 충제 로드나르 낭진 치지 네드드다 짐신 탁주 투비유 창매 시세에 따라 중국 칠레 개배 TV 락제 체시를 쏘는 충제기 튠법 교부 용 미시지 신도 공기 살구브라 러시아인 피기 당와 유 균제 충제라 로트나 종기 망초기 켈린 개협가 토바타 산에디기 균제 충제 인디큐 니도 니슈르 지친 업주네 지친 숨지 니슈 저주 바르파르유 땡고영아라 니산에디기 충제 인디부 지긴기 신부 규미시인 중국 신리 리지 계쟁이 로람고 녜메즈라 남슬라워도 유아더비 균도 총송시 신도 로주지 앤데칼로디마나이 균지 충제 때문에 싸비 므일디네 박바뉴바타 캉바사바 기브마세 더동 종변야 체유 공개 살고바라 중규릉아라네 중국 리지 계쟁의 무투 롭종 시디 시나타 무카르 시츠네 유미츠네 치디 튠보 버바르 용화 체토 냠도 디진 덴베 초의 초스 규규 인시 신도
1: 이런 망초기 지지 숨닝키 천공 토 세자베네 이런 초마키 아먼 초고토 어리 타주 멍주시러 동디 다유진 테미윤니 멍주 티토기 이런러 전진 차주비웨 군동 춘진디네 티 인시 주유 어리 초네 튠티티 켈린 체메버시 어리 중앙 멍지부이 지지 숨닝 您提盘阿里马奇从列出新加的艺术资源的移出了更多单四百万岁高动前盘自送秘书为出新出其规矩女的需要投就越级写越不行一人起亲自部长阿拉给起您提的真正起恰就肯入席银容苍马天门泥土车大区别连接罗局银席写不行一人伊斯兰出错给给克丁家谈亲自四句欧元联邦起主席您提的特别用给莫特参照七八天呢一人他日引起出门去南屯安唐不提银别一人去而他一次来去社会去国国特别给团结了多是早年的东土中民世纪写于不是三个人给狂色里层年终修开密码加速了谈中阿银里层艰苦难开这些上不拉屎下面要连接的模特中央农村年轻机构里空培改成人头估计区别李晨现代人先就拿说
2: 第三年其他的社交订阅
3: 巴西港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通于他视频的给车真三不同图片落地不能求
4: 节目对准吧才当二级农场准备呢第三年还偏得越是
2: 第三年其他的社保都有
5: 写了区别这里啊恐怕加百倍呢最近落地用途不是
3: 내가두두잠바강고르준비는류중용외마세편도야랑고른가비니즈레유튜브그다
2: 디타니키랑기차나유
3: 키니이와치는튕구양갸르피쥐동토
6: 기구치제롱주양스체는디타르편도첸부여시
2: 디타니튜타남바구도토낭차구비차와시인
3: 류중기강람원장기준시기디구기코리오나르레야도주지
2: 디타니중구俺做草莓，俺们都怂恿起。